0: 제안하지 않는 걸 보장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회담 성과를 둘러싼 비판이 거센 가운데 두 정상은 오는 11월과 12월 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 두 차례 더 만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카누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프린트 혼성 카약 2인승 500m와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5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혼성 카약 2인승 500m에서는 최민규와 선민주가 호흡을 맞춰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1분 40초 34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1분 39초 444를 기록한 중국 리천하오 장루시 조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혼성 카약 1인승 500m에서는 장상원이 첫 250m 구간을 선두로 통과해 금메달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우즈베키스탄 샤흐리요르 마흐카모프의 막판 뒷심에 밀려 1분 44초 43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빙 대표팀의 김나현과 문나윤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이래서 4차 시기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 상위권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한 김나현, 문나윤조는 마지막 5차 시기에서 뒤로 돌아 두 바퀴 반을 돌고 한 바퀴 반을 비트는 고난도 기술을 성공해 합계 276.90점을 획득하며 4위 말레이시아조를 29.61점 차로 따돌리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수사본부 검토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재청을 거부한 조이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괴멸시키려 든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 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 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제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됐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0: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승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이킥 쿵쿵따, 생컷 쿵쿵따, 조승원 쿵쿵따. 안녕하세요. 30년 MBC 기자, 주라기 월드 위스키 아저씨이기도 한 조승원입니다. 뉴스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에서 뵙겠습니다.
3: 평일 저녁 6시 5분,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 20대 여성이 중고시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는데요. 그 카메라에서 9살 때 반 친구들과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산 중고 카메라에서 내 어릴 적 사진이 나올 확률 얼마나 될까요? 카메라 원래 주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카메라가 중고시장에 나온 거래요. 이렇게 상상도 못한 곳에서 옛날 내 모습을 발견하면 잊고 있던 추억을 선물 받은 기분이죠.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앨범을 들춰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0: 윤태화의 주마등 들으면서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아니 중고시장에서 우연히 구입한 카메라에서 9살 때 자신 모습을 발견한 또 그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추석 때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옛날 사진 이렇게 옛날 앨범 한번 들춰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더 뜻깊고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이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손트라는요,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손트라 차트쇼로 채워볼게요. 아직 뭐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쭉 틀어놓기만 해도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함께 해주세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손트라로 보내주신 귀한 신청곡들 정성스럽게 모아서 아주 맛깔스러운 모듬전 한 접시 내오듯이 잘 차려봤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9월 넷째 주 손트라 차트쇼 출발! 22위부터 가볼까요? 4457님께서 김장무 씨. 죄송합니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김장무 씨인 줄 알았는데 김장무 심어서 솎았는데 얼마나 연한지요. 감자 갈아놓고 열무김치 담근 데 남편과 아들, 딸 맛나게 먹을 생각에 괜히 좋아요. 어제는 열무 겉절이 해서 양품에 밥 비벼 먹었는데 어릴 적 옹기종기 모여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가을은 역시 풍성한 계절이네요. 신청곡 배호 장춘단 공원. 아... 근데 저는 지금 되게 뭉클해졌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때까지 밥을 해주셨을 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려나?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음식을 해주셨을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안 먹어! 막 나 안 해! 맛이 없어! 막 이러면서 투정 부렸던 제 자신이 되게 뭔가 더 죄송스러워지고 못났다 싶네요. 우리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20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19위. 385 하나님께서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왔어요. 어제 처음으로 얇은 이불 덮고 잤어요. 여고 시절 짝꿍이 노래를 엄청 잘해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마다 부른 노래가 패티김 9월의 노래였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궁금하네요. 패티김 9월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틀면 아마 또 짝꿍이 들으면서 내 짝꿍 어디 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노래 띄워드릴게요.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먼저 보내드리고요.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시죠.

추석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신청곡 지금 18위까지 왔습니다. 6236님께서 추석 보름달 꼭 보고 싶어요. 달 보면서 가족들 건강도 기원하고 우리 손트라 가족들 건강도 같이 빌겠습니다. 이쯤에서 꼭 한번 들어야 하는 김부자의 달 타령 신청합니다. 쉬었대. 우리 모두 복 가득하세요. 김부자의 달 타령이 18위에 올랐네요. 17위도 추석을 기다리며 보내셨던 신청곡인데요. 2428님께서 손트라 관계자님들 DJ님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추석에 쌀떡 품은 떡갈비 두 개 먹을 거예요. 박민수의 보름아 신청해 봅니다.

쌀떡을 품은 떡갈비라. 얼마 전에 제가 편스터랑에서 우승해서 떡갈비 안에다가 인절미 넣는 하나의 레시피를 공개를 했는데 정말 지금 품절 대란이래요. 어머머머머,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떡갈비 많이 사드세요. 우리 김부자의 달타령 먼저 보내드리고 박민수의 보르마 듣고 오시죠.

0: 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요.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0: 세종 기프트.
2: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3: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2: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3: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2: 준비된 콤비 준콩.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흐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43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16위는 바로 이 곡이네요. 7311님께서 주중에는 지방방송이 나와서 손트라를 못 듣는데 주말엔 손트라가 끝까지 나와요. 반가워요. 전유진 숨어 우는 바람 소리 신청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2시부터 4시지만 3시부터는 지역 곳곳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청취가 불가하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니 어플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전유진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가을바람처럼 기분 좋은 손트라 차트쇼 15위 1279님께서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신청합니다. 대목이라 그런지 시장에 손님이 많아요. 제가 추석 전에도 그렇고 추석 이후에도 아마 좀 당분간은 또 뭐 늦게나마 이제 가족 모임 갖는 분들 때문에 시장이 바글바글 하겠죠. 우리 사랑의 모닥불 이용복의 노래가 15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4위는 3572님인데요. 손태진님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장에서 일지 쓰면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같이 따라 웃고 싶어서? 막상 또 가사를 보면 되게 슬프긴 한데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먼저 보내드리고요. 김국환의 타타타 가시죠.

김국환의 타타타처럼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 손트라 차트쇼. 와, 정말 저 웃음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들었을 때 약간 전율과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막 와! 맛있는데 이게 이게 노래 안에 저런 웃음을 어떻게 넣으실 수 있을까 했는데, 네, 1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858 하나님께서 둘째 내가 온다 해서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오네요. 주현미의 안 오네 신청합니다. 금방 올 거예요. 아우, 근데 음식 불까봐 엄청 걱정되실 것 같아요. 13위 주현미의 안 오네. 이어서 12위로 갈게요. 467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자연에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손트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신청곡 정정아의 왕대포 부탁드립니다. 하트. 하트 쓰시면서 하트까지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자연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우리 주현미의 안오네 먼저 보내드리고 정정아의 왕대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장거리 운전 피로도 날려주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1위 가져왔는데요. 11위도 연휴 전에 보내셨던 문자인데 3153님께서 안녕하세요. 추석이라 마음이 바쁘네요. 전통시장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정연호의 옛날 사람 신청합니다. 마치 뭔가 전통시장은 뭔가 마트에 가서 장 보러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더 많은 재미를 얻고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윤호가 부른 이미자의 옛날 사람 듣고요. 우리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우리 3시 5분에 만나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지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인 상점이 밀집한 멕시코 시티의 소나로사 지역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멕시코 시티의 작은 서울로 불리는 소나로사 지역을 이주일 주 멕시코 대사의 안내를 받아 둘러봤으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동포들을 향해서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올라라고 화답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가 K-POP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티셔츠를 입고 응원봉을 든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인근 식당을 찾아 멕시코 대표 음식인 타코로 오찬을 하며 현지 식문화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갈수록 격화되며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인 크리비리흐 제철소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최근 5주 동안 4차례 공격을 받아 근로자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며 더 이상 안전한 조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14살 소년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으며 유엔은 이달 들어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최소 200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2: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딱 맞는 경북 봉화에 가보셨나요? 지역 식재료로 차려낸 정갈한 발효미식과 과일 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이 가득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봉화에서 좀 더 올라오면 충북 제천인데요. 청풍호반 자드라길을 걷다 보면 배가 고파질 겁니다. 그땐 관광벤처 기업들이 구축한 QR코드를 이용해보세요. 메뉴와 재료, 음식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가 즐거운 트로트 테마파크 손타라 차트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4913님께서 인천 만숫 종합 전통시장 닭집인데요. 추석에 장보러 나오신 손님들과 손트라 볼륨업 크게 잘 듣고 있어요. 통닭 주문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아, 참 통닭은 뭐 명절이든 평일이든 뭐 라디오 끝나든 뭐 언제든 환영인 듯 합니다. 아, 우리 인천 만수시장에서 듣고 계신 모든 상인분들, 아, 진심으로 화이팅 응원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손트라 차트쇼 11호 이어집니다. 8240님께서 명절이라고 신우가 집에서 파마 말아주고 있어요. 제발 예쁘게 나오길 조용필 오빠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어머,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정말 야무지게 꽉꽉 이렇게 또 이제 말아 놓으셨네요. 이게 참 파마라는 게 그 설렘이 있죠. 어떻게 나올까 이러면서 부디 예쁘게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시죠.

Bounce 두근대는 손타라 차트쇼 9위로 갑니다. 5334님께서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네요. 내 자식 낳을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태명이 뽀뽀입니다. 뽀뽀야 건강하게 자라자 고맙다 할아버지가. 신청곡은 바구철의 연모 손트라 아자아자. 그러게요,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제 아이를 낳았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좀 다른 색다른 감동일 테지만 손자 손녀도 낳았을 때 이 기분은 또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아, 언제쯤 우리 구이 바구철의 연모가 올랐네요. 다음은 파리입니다. 6933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트라 신청곡 듣기가 참 힘드네요.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요? 조명섭 꿈꾸는 고향열차 신청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제가 문자를 보고 손트라 신청곡 이 손트라 차트쇼 듣기가 참 힘드네요 라고 잘못 읽어가지고 왜 상처 왜 속상하셨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곡이 안 나와가지고 하지만 드디어 오늘 됐습니다. 여러분 늘 포기하지 않고 신청곡 보내주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노래도 두 곡 다 보내드릴게요. 바구철의 연모 먼저 띄워드리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한 우리 조명섭 가수의 꿈꾸는 고향열차 이어서 드릴게요.

걸을 노래가 한 곡도 없는 손트라 차트쇼 7위까지 왔네요. 우리 3550님께서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이어폰을 끼고 손트라 들어요. 나오는 노래들이 다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도 부디 또 끝까지 즐겨주시길. 우리 9684님께서 이찬원 엄마의 봄날 신청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런 어머니 그 부모에 관한 노래들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추억들만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요. 우리 7위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이 올랐네요. 이어서 6위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신청하셨네요. 8500님께서 새싹이신데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추석이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듣고 싶어요. 이야, 이 효도합시다 노래. 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한 우리 고백 표현인데 우리가 아 미처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 막 그냥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뭐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근데 진짜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이라는 거는 내가 애를 키우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참 여러분 지금 늦기 전에 늦었다 생각해도 가장 빠른 겁니다. 효도합시다. 우리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 먼저 띄워드리고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과 중부지방은 날씨가 맑은데요. 지금 제주도와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연휴 중 이동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주도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오겠고 또 강풍을 동반하니까 뱃길을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와 전라도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가 약하게 흩날리다가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연휴 만지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트라 신청곡 총정리,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7920님께서 30년 동안 장 봐서 음식 장만했는데 작년부터는 가족 여행 가요. 그래도 간단한 먹거리는 만든답니다. 야, 정말 3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 이제는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아, 물론 아끼기 위해서 뭐 집에서 해먹는 것도 있지만, 이 외식이라는 거, 아니,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그래도 행복을 위해서 좀 씁시다 라는 느낌으로, 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트라 차트쇼 5위로 가볼까요? 3643님께서 송편 만들려고 솔잎 씻어 널었어요. 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신청곡 있어요? 하루 내 인생의 열쇠 부탁합니다. 송편 안에 솔잎 들어가면 야, 그 솔 향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서 더 뭔가 뭐라 그러지? 약간 상쾌함 느낌도 더해진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동안 송편 많이 드셨을까요? 하루에 내 인생의 열쇠가 5위에 올랐네요. 다음 4위 소개할게요. 4564님께서 추석 명절에 손트라 청취자님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이명웅 부디 행복해질 것.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루의 내 인생의 열쇠 먼저 보내드리고 이명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듣고 올게요.

모두의 행복을 비는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660 하나님께서 명절이 되면 엄마, 아빠, 고향 생각이 더 깊어지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향집 동네는 이젠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원피스 입은 옆집 미영이가 부러워 한복 입고 징징거리던 그때의 나 경숙이, 용돈 얼마 받았는지 자랑하던 지용이, 성국이, 장난꾸러기들 동네 친구들도 잘 지내는지 잠깐 추억에 잠깁니다. 모두 모두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길 바랍니다.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신청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작은 추억, 이 작은 기억, 용돈 얼마 받았는지 자랑하는 그 친구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을까요? 저도 막 이렇게 뭔가 세뱃돈 받고 딱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사촌 동생들 막 이제 형 누나 막 이렇게 딱 있던데 갑자기 얼마 받았어? 이러면서 괜히 그럼 괜히 뺏길까 봐. 아니 이게 제가 힘으로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 주머니 막 잡으면서 막았던 그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3위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2위까지 왔네요. 7553님께서 오늘 문득 하늘을 보니 몽실몽실한 구름이 얼마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똘이 털처럼 복슬복슬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19년을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던 아이, 거기선 아프지 말고 신나게 뛰어놀길, 내게 와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김창완의 안녕 신청해요. 아우 정말 너무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진짜 누구보다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 뭐가 됐든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언제나 내 편인, 아 참 소중한 친구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 떠올려 보시죠.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김창완의 안녕.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석 연휴의 기쁨과 설렘과 그리움까지 싣고 우리 손트라 차트쇼로 달려보았습니다. 이번 주 1위 발표할게요. 1위는 바로 나훈아의 고향여. 아우 역시나 이제 가을이 오니까 코스모스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아우 이 노래 신청해야지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6262님께서도 내일 제 생일이라서 이쁜 딸들과 손녀 손자가 온다고 해서 광주 양동 전통시장에 갔다 왔어요. 과일도 사고 식재료 사고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명절 분위기 나네요.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다 활기차 보여서 기분 좋네요. 이럴 때 듣는 노래 신청합니다. 고향역 나훈아 노래로요. 제대로 명절 분위기 느끼셨나 봅니다. 네, 근데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6262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나훈아의 고향역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신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 입국닭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시계바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DMZ 사고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라 규정하고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빚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9: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지금 시각은

0: 반갑습니다.
1: 아 진짜 경이로워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저희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공개 방송을 늘 하고 있지만 오늘은 장소가 조금 달라졌어요.
0: 맞아요.
1: 와 천식 씨 보기에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0: 지금 현장에 한 2만 명 정도 와 계시거든요.
1: 네, 네. 지금 저 뒤쪽까지 합하면 한 2만 8천 석 정도가.
0: 아 그래요?
1: 예.
0: 아 빼곡하게 앉아 계십니다.
1: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예, 여기는 2만 8천 석 정도가 가득 찬 것으로. 왜냐하면 열정과 열기가 그 정도를 능가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아 정말 들뜨네요 오늘.
0: 지라시에서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코너를 방송한 지 벌써 30년이 됐대요.
1: 예. 진짜 대단하죠.
0: 대단하죠. 예. 30년이면 그... 아시죠, 정선 씨.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청춘을 지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시기 30년 정도 되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좀 진하게 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죠.
0: 네. 그렇죠. 네. 근데 정선 씨, 음악회라고 하면 왠지 막 다들 나비 넥타이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좀 품격을 갖추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 예, 예.
0: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우리가 갖고 예. 있는 고유의 천박함은 아마 함께해 주시는 예. 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 여러분이 다 고급스럽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중화시켜 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박수로 또 채워주시겠죠?
1: 그럼요. 여러분 믿습니다.
0: 믿고 가겠습니다. 예. 예.
1: 저희는 마음껏 좀 저렴해 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웃음도 드려야 되니까요.
1: 아, 그럼요.
0: 예, 예. 굉장히 든든한데요. 아, 오늘 좋은 음악도 함께 즐기시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무대가 야 이분들은 정말 한 팀을 이룬 그 자체가 굉장한 이야기고 또 굉장한 감동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장애를 음악으로 넘어선 분들입니다. MBC 오케스트라 모두스를 소개합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8: TVX.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12: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1,500명이 넘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3: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해 주신 여러분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12: 30년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13: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14: 우와. 와, 대단합니다.
15: 와.
14: 야, 아니 클래식을 잘 모르는 네. 제가 들어도 야 감동적이고 뭐랄까 전율이 뭔지 알겠다는 이런 생각.
15: 와, 너무 아름다운 예.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이 감동을 예. 박수로 좀 승화시켜볼까요?
14: 네. 자, 만나 뵐 텐데요. 백윤학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15: 네, 앞으로 살짝만 나와주세요, 지휘자님.
14: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15: 진짜 먼저, 근사했어요.
14: 그렇죠. 예.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도 지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6: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스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반갑습니다.
14: 예. 예.
15: 우리 지금 들은 이 클래식의 제목은 뭔가요?
16: 아, 모차르트. 작곡가 네. 모차르트의 예.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15: 다시 반복은 못하겠지만 정말 예, 예. 훌륭한 곡이었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14: 귀에 예, 예. 예. 아, 익은 그 클래식.
15: 근데 모두스라는 이 이름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예. 아는 그 모두 S 모두스인가요?
14: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6: 그런 뜻도 사실 볼 수 있고요. 네네. 모두스는 원래 라틴어인데요. 예, 방식, 조화, 리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5: 네.
14: 그렇군요.
15: 와, 근데 한 곡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기까지 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을까?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궁금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16: 네. 아, 이게 단원분들이 네. 이 곡은 특히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곡이고 그래서 네. 항상 어디서든지 들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 어렸을 때 악기 잡으실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15: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16: 예,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15: 난 10년에도 이솜씨 못 나와.
14: 진짜 너무 훌륭해서.
15: 네, 저는 악기를 못 다루거든요.
14: 그럼 지휘자님 궁금한 게요. 예. 아, 함께 단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연습할 때도 좀 뭉클할 때가 있으실 것 맞아. 같아요. 어때요?
16: 많죠.
15: 아무래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는 분들이라 네. 예, 우리 음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뭔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떠셨어요?
16: 그런 건 사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14: 그래요. 네.
16: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 역시.
16: 예,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냥 똑같이 다

0: 장애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음악을 하시면 그냥 똑같이 음악하는 사람, 같이 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예.
1: 예. 아니 사실 문천식 씨 우리 예.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도 진짜 그냥 친구처럼 사진 찍고 같이 너무 즐거웠잖아요.
2: 맞아요.
1: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괜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2: 말씀하니까요.
1: 조금 맞아요. 이해를 예. 하고 좀 더 알고 나면 그냥 예. 다 같이 친구처럼 즐길 수 있는.
2: 맞아요.
1: 또 이 음악이 또 매개가 되니까. 네.
2: 예. 저 또 궁금한 게 저도 방송 이제 꽤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지칠 예. 때가 있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0: 아, 예, 예.
2: 지휘자로서 예, 예. 음악을 하시는 분으로서 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벽에 부딪힌 모두에게.
1: 아직도 음악 꿈을 못 버렸거든요.
2: 아,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1: 예. 계속 음원을 내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예. 글쎄요. 뭐 제가 예.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 생각보다 벽에 계속 부딪히고 노력을 하는 걸 잠시 놓으시고 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시고 눈을 맞추신다면은 그 벽이 어떨 때는 되게 사소하게 보일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잠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2: 아, 좋은 말씀이네요.
1: 예. 쉬래 잠시.
2: 저요? 안 돼요. 애가 둘이에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예.
1: 그렇지. 쉬면 안 되지.
2: 네네네.
1: 자 이제 두 번째 곡을 만나봐야겠죠?
2: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무대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이 또 다른 음악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아마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1: 맞습니다. 예. 모두스와 가수 김광진 씨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후!

0: 와, 놀랐습니다 진짜. 아, 원래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이긴 했지만 이렇게 모두스와 함께하니까 네. 그야말로 이 MBC 공개의 마법의 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1: 맞아요. 네. 김광진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잠깐 진짜 현실 세계에서 네.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김완진 씨는 네. 모두스와 따로 만나서 연습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연습 때만큼 잘 되셨나요?
2: 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역시 실전에 모두스.
1: 아니 굉장히 네네. 감성적인 분들이 만나니까 맞아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주시네요. 예. 아, 오늘 김광진 씨는 늘 요새 등장과 동시에 그 화려한 의상과 네. 유니크한 패션으로 화제잖아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이 의상의 컨셉은 뭘까요?
2: 아쿠아입니다.
0: 아쿠아.
1: 아쿠아. 아쿠아. 아, 약간 그, 예, 그 네.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오마주한.
0: 저는 방금 잠깐, 네. 아, 붕어빵을 여쭤보면 실례겠지? 이랬는데.
1: 네, 실례네요.
0: 아쿠아, 아쿠아네요. 네,
1: 실례. 아, 아쿠아랑 실례네요. 많이 달라요.
0: 알겠습니다.
2: 네. 조금, 네. 예. 좀 관련이 있죠, 그죠?
0: 관련만 네. 좀 있네요. 예.
1: 생명력이 있잖아요, 아쿠아는.
0: 아, 네. 그러네요.
1: 좋습니다, 오늘.
0: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김관진 씨랑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네. 모두스 분들을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2: 아, 그렇죠? 네. 아쉽네요.
0: 우리,
2: 네,
0: 모두스 단원들에게 형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2: 네, 연습할 네. 때 너무 즐거웠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연습하고 저 나가는데 그 어떤 분이 빵을 이렇게 잔뜩 들고
1: 오, 네. 네,
2: 저한테 오, 빵도 사주셨는데 오. 네, 빵집 이름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 아, 빵이 맛있으셨나요?
2: 네, 빵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1: 아, 맛집이었구나.
2: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0: 모두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모두스 너무 멋있었어요. 아, 최고였습니다. 네, 진짜.
0: 감사합니다.
1: 네. 예. 와, 이런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예. 정선혜 씨가 얘기했지만 요즘 김광진 씨 패션에 대해서 다들 화제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요즘 K 레이디 가가까지 칭호를 받으셨거든요.
1: 네.
0: 예.
1: 그 네. 그 가슴팍에 네. 그 붕어가 너무 탐이 나요.
2: 아, 네.
1: 이건 따로 이렇게 붙인 건가요?
2: 네.
1: 아, 네. 이게 스타일리스트 분들, 예. 스태프들 전체가 이런 의상을 다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2: 네,
1: 그리고
2: 맞습니다.
1: 헤어스타일이 다 컬러풀이에요. 무지개색이에요.
0: 놀랐어요.
1: 네. 네, 핑크색도 있고. 네. 근데 진짜 모이면 굉장히 독특한 분들일 것 같은데 어때요?
2: 아주 유쾌하죠.
0: 유쾌하죠.
1: 네, 웃음소리가 네. 떠나지 않더라고요.
2: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보통 이제 또 이렇게 방송국에 올 때는 또 제가 운전을 할 때가 많거든요.
0: 아, 진짜요?
2: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서 이제 가서 오셨냐고 뒤에 탔냐고. 저는 이제 머리가 검으니까 예, 예. 뒤에 아, 이제 그쵸. 화려한 분들이 앉아 예. 계시거든요.
1: 너무 스텝 같은 거예요 지금.
0: 그렇구나. 네.
1: 이 자체로도 너무 노멀한 거예요.
2: 네.
1: 아니 그 김광진 씨가 너무 또 요새 화려한 패션 덕분인지 눈에 네. 띄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0: 맞아요. 아, 일산에 네. 해물 누룽지 탕집에 간 적 있으십니까?
2: 네,
0: 제가
2: 있어요.
0: 제보를 받았거든요.
1: 예, 해물 누룽지탕.
0: 네, 요즘 인기가 네. 형님 제 7회 제 8회 전성기신데
1: 맞아요.
0: 많이 네. 체감하십니까 인기?
2: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알아보시고 예. 그 누룽지탕 가게는 누룽지탕을 한 명씩 따로따로 주는 아~ 가게였어요.
1: 아, 네, 네네. 다 좋은 게 아니라.
2: 네, 그래도 맛있어서 잘 먹고 왔고요.
1: 네네. 네, 아, 요즘 식탐이 있으셨군요.
0: 이게 무슨
2: 아니, 요즘에 아니 그거보다도 요즘에
1: 빵
2: 이렇게
1: 빵 맛집 뭐 네. 누룽지탕 이렇게 네. 미식가로 아니, 또 거듭나신.
2: 알아보시면. 특히 뭐 좀 더 주시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네. 서비스.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진 네. 씨를 굉장히 오래 전에 뵀어요.
2: 네.
1: 양복 입고 다니실 때. 네. 네. 근데 그때 김광진 씨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라면을 먹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왜 오빠 얼굴이 부어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0: 아.
1: 그랬던 분이 네. 패션이 바뀌면서
0: 그쵸.
1: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이젠 빵집을 찾아다니고
0: 진짜 활동이 왕성해지셔서
1: 네. 해물 누룽지탕 맛집을 찾아다니고 네. 예전보다 조금 에너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2: 아니요. 그런 네. 거 맞는 말씀이고요.
0: 진짜로 그렇구나.
1: 네. 네. 달라졌어요.
2: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이 아마 제가 가수 데뷔하고 10년 활동한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좀
1: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예, 네. 함께 우리 환호해 드릴까요?
0: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 그 저희 스타일링 팀 팀광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1: 네네?
2: 팀광진.
1: 아 팀광진.
2: 네네. 네.
1: 이름 잘 쳤다.
2: 또 많은 분들이 네. 좀 이렇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좀 있지만 활기차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좀 네. 에너지를 준 것 같아서
0: 그쵸? 네. 그 MZ 세대들이 그렇게 요즘 김광진 씨에게 열광하는데
1: 맞아.
0: 데뷔하신 지 35주년이신데 네. 관객들 중에 20, 30대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2: 좀 그래서 항상 공연 때마다 물어봐요. 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 신기하게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와. 저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0: 형님 속된 말로 그 먹히는 어떤 비결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1: 너무 속되네요.
0: 아, 또 혼나네. 또 혼나. 예,
2: 예. 아, 잘, 뭐, 잘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세대를 앞서갔나?
0: 아, 앞서갔어.
1: 앞서갔어. 네. 아, 예전에도 사실 김광진 씨의 음악은 늘 세대를 앞서갔고 그렇죠. 이분은 사실 네. 이렇게 얌전하게 다니실 때도 아티스트로서 예. 우리가 그 연령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맞아요. 그런 존재였어요. 독보적이었어요.
2: 아니 근데 좀 회사 네. 다니면서 가끔 제가 땡땡이 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1: 맞아요.
2: 왔잖아요.
1: 맞아요. 그때도 네, 땡땡이 좀, 치고 오셨어요.
2: 그때 좀 지쳐 보였죠.
1: 아 그래요. 맞아요. 지쳐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네. 예,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네. 이게 아마 MZ세대들이 보면서 네. 김광진 씨의 등에 날개를 본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진짜로.
1: 비상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 활력 때문에 팍 벌처럼
0: 맞습니다. 예, 아, 너무 부럽고 거죠. 보기 좋은데 형님 혹시 연말 네. 공연도 있을까요?
2: 연말 공연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크리스마스쯤 아니면 아예 연말 연시에?
2: 12월 초에.
0: 12월 초에.
1: 12월 초에요. 아. 예. 어, 굉장히 안정적인 날짜인데 왜 연말로 안 빼시고 12월 초로?
2: 아 요즘에 네. 그 공연장 잡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0: 아 그래요? 네,
2: 아티스트들 너무 많고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연말은 공연장 잡기가 항상 약간 하늘의 별 따위 같은 분위기.
1: 그래도 연말에. 네.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진짜로요.
1: 네. 네. 김광진 씨 공연 고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몇월 며칠이에요?
2: 12월 5일입니다.
0: 아, 12월 네. 5일. 네. 소문에는 빅뱅이랑 성시경 피해서 날짜 잡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 네. 네, 12월 말은 좀 피해야 됩니다.
0: 아, 피해야 됩니까?
1: 네, 좀, 현명합니다.
2: 좀, 약간, 네, 좀 밀리기 네. 때문에.
1: 역시 지혜로운 전략이었어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형님은 네. 아, 자선행사나 기부행사 참여를 자주 하시잖아요.
1: 맞아, 맞아. 네.
0: 그 나눌 수 있는 게 또 물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0: 아, 나 이 주제로 무료 강연도 가능하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2: 아, 제가 사실은 네. 저기 퇴직한 이후에 20년 동안 1년에 한 번 아는 분 클래스의 주식 강의를
1: 네,
2: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해오고 있는데
1: 네네.
2: 제가 사실은 주식에 책도 좀 쓰고 그랬는데
0: 아, 알죠 알죠.
2: 네 맞아, 최근에 맞아. 이제 제가 너무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1: 약간 큰 위로가 됩니다.
2: 약간 이렇게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의를 해요.
1: 아.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2: 네.
1: 예, 저는 오늘 그 어떤 무대보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0: 아.
1: 네, 괜찮아요.
2: 네, 제가 20년 그럼요. 일했는데 금융계에서. 예.
0: 그렇죠.
2: 거의 지금 퇴출될 분위기에 서
1: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런 어떤 그 곡선, 희비 곡선을 타신 분만이 또 할 수 네.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쵸. 그 강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형님 내년에 노래 한 곡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물려 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2: 네. 네.
0: 대적은 농담이었고요.
2: 네. 예. 아 제가 사실은 네. 2017년에 지혜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정말 지혜. 오랜만에.
1: 아, 네, 네.
2: 예, 근데 그 가사 첫 마디가 기회는 다 스쳐가고 있어 이랬어요.
0: 아 기회가 스쳐간다고요?
2: 근데 가수가 약간 네. 노래처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아, 아 저런
0: 그렇죠, 그렇죠.
2: 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번 예. 연말에 신곡을 내거든요.
1: 네네.
2: 네, 좀 희망적인 가사로. 네.
1: 아 희망적인 가사로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0: 네. 아, 알겠습니다.
2: 예. 기회는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0: 바람을
1: 아,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2: 네. 예. 좀 긍정적인 시각을
1: 그렇죠.
0: 아, 우리 김관열 네. 씨가 또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2: 네 정말 오래 전에 만든 노래인데 꾸준히 사랑 많이 받아서 네 항상 고마워하는 노래 여우야 불러드릴게요.
1: 아, 여우야 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여우야.
1: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광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2: 예, 아 진짜 김광진 씨 노래는요 네. 듣고 있으면 작아져가던 제 동심이 다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얼굴 대신 동심이 커지면 너무 아하, 좋을 텐데.
2: 그렇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 아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2: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얼굴 큰지. 봐요.
1: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죠.
2: 예. 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1: 잘 생겼잖아요, 예. 그 대신.
2: 됐거든요.
1: 늦었나?
2: 자, 지금 라디오 시대와 함께 사랑의 열매가 30주년 감사 음악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1: 네. 아마 이쯤 되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그 30년 동안 열매가 얼마나 자랐을까, 네. 얼마나 풍성해졌을까. 지금부터 그 결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이상익 사무총장 직무대행분을 모시겠습니다.
1: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십시오.
1: 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아, 저 기부자 여러분 그리고 MBC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익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상익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실래요?
3: 아, 네.
1: 네. 아, 오늘 처음 듣는 아, 얘기처럼 예. 문천식 씨를 예. 바라보면 문천식 씨 많이 당황하죠.
3: 뭐, 예, 지금 저희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3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2: 네.
3: 오늘 이 시간은 30년 동안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사랑받는 좋은 프로그램과 코너를 만들어주신 MBC와 지금의 라디오 시대 그리고 우리 문천식님, 정선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웃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랑을 전해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힘들지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현장을 기꺼이 공유해주신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MBC 지금의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코너를 통해 30년간 1,400여 분의 이웃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사연이 희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준 수많은 기부자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30년간 나누었던 330여억 원의 사랑의 손길은 그 금액보다 값진 치유와 희망이 되어 사연의 주인공, 기부자, 청취자 우리 모두에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기부자분들과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연결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훈훈한데요, 정선희 씨죠?
1: 네, 따뜻하죠.
2: 네, 따뜻한 네. 분위기. 이 분위기를 이어줄 가수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신식 진행이다.
2: 최신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던 옛사랑도 떠올리게 만든다는 러브보이스가 오늘 출동했습니다. 그죠?
1: 그렇습니다. 예. 정승환 씨의 목소리 들으셔야죠, 여러분. 너였다면.
2: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와우, 정승환 씨.
1: 네.
0: 야. 가운데로 오십시오, 정승환 씨. 아, 야, 이 노래 들으니까 그 드라마 그 장면 어렴풋이 막 아, 그 키스신이었나 막 떠오르고 막 아, 좋은데요.
1: 예. 그것만 모아놓는다면서요?
0: 아니, 모아놓진 않고요. 예.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예.
1: 그래요. 아니, 항상 그 늘 느끼는 거지만 정승환 씨 목소리는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회화적인 어떤
0: 맞아요.
1: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계속 연상을 하게 돼요. 그
0: 진짜.
1: 장면을. 네, 정말 네.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아, 승환 씨 또 MBC 식구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오랜만에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2: 오랜만에 하려니까 떨리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1: 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아니, 청취자 여러분을 부르던 애칭이 있었어요?
2: 아, 제가?
1: 네네. 네. 기다리고 제가, 계신 분들도.
2: 맞아요. 아, 네. 네. 제가 라디오 할 당시에 음악의 숲이라는 MBC 심야 라디오를 했었는데 그때 네. 청취자분들을 숲의 요정들이라고 했었어요.
0: 아하.
2: 요정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숲디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네. 아유, 우리 요정들.
0: 요정들 저기 많아요.
1: 난리 났다, 우리 요정들. 아이고, 날개짓 네. 하고 막 난리 났네, 우리 요정들.
2: 반짝반짝하네요. 네.
0: 그러게요. 우리 아, 네. 정승환 씨 하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하시지만 승환 씨 팬클럽에서도 그 기념되는 날에 꾸준히 기부를 하신다고 제가
1: 맞아,
0: 알고 있거든요.
1: 팬클럽 여러분
2: 아,
1: 진짜
2: 네. 네,
1: 너무 저도. 진짜 그쵸? 천사야.
0: 그런 소식 네.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2: 되게 뭔가 일단 되게 벅차고 아 나도 뭔가 이게 오히려 저희 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잘 해야겠다
0: 예.
2: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다 막 뿌듯하고 감사하고
1: 네.
2: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워낙 팬들과 교감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팬미팅이
0: 네네.
1: 깜짝 놀랐어요. 아니 티켓 오픈 2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하는데
0: 맞아요. 네, 지난달에 싹 다 매진
2: 네.
0: 특히 팬미팅 제목이 새손이라

0: 말투를 쓰셨다고.
1: 아, 네네. 그 왕가의 후손 세손 말씀하시는 건가?
2: 네네네.
1: 아.
2: 그러니까 뭐 발라드계 세손이다 이런 말씀들을 아하,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0: 그러네.
2: 약간 정면 돌파하듯이 네. 이번에는 그 컨셉에 제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네. 뻔뻔하게 네. 내가 세손이다 아~ 이렇게 하면서
1: 어울린다.
2: 컨셉추얼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공연 내내 사극 말투 어색하지만 네. 계속 하면서 팬들과 좀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1: 아, 그러면 뭐 이번에 또 이렇게 데뷔 10주년 기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10년을 맞이한 나에게 세손 말투로
2: 나에게
1: 한번,
0: 네. 네, 나에게
1: 음성 편지를 아~ 한번 써본다면 좋아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에게 쓰는 세손으로서
2: 세손 정승환 1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너를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과 함께 앞으로 20년 30년 더 행복하게 왕이 되길 바란다.
1: 이야
0: 아우 좋다.
1: 아니 이 정도면 심취해 계시는 거예요. 아,
0: 그러게요. 네,
2: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1: 예, 그렇습니다.
2: 네. 지난주에 끝나고 네. 지난주에 끝나서 네.
1: 메소드 세손
0: 그렇습니다.
1: 네, 확 빠졌어요.
0: 또
1: 지금.
0: 왕이 되겠노라고 또 약간 메시지 강하게 도전장을. 주셨어요.
2: 네. 열심히 해야 이제 위에 너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0: 네, 그렇죠.
2: 세손으로도 참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긴
1: 갑자기
2: 합니다.
1: 태세 전환이에요.
2: 그냥 뭐 네. 언젠가 왕이 돼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아, 근데 네. 뭐 정승환 씨가 들려주는 그 멜로디와 어떤 예. 이야기들이 다 그냥 우리를 그냥 왕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 순간 아,
0: 그렇죠.
1: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해요.
0: 네. 그래서
1: 아까도 그랬듯이
0: 맞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2: 눈사람이라는 곡입니다.
1: 센스쟁이.
2: 네. 네. 이 노래 가사가 그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흘러도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 시간이 걸려도 꼭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우 좋다.
1: 아우.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0: 그러게요.
1: 네. 네. 자 정승환 씨의 두 번째 네. 무대입니다. 눈사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박수. 네.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2: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사용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

0: 유효에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운전기사인 남성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로 예상이 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26.3도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딱 맞는 경북 봉화에 가보셨나요? 지역 식재료로 차려낸 정갈한 발효미식과 과일 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이 가득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봉화에서 좀 더 올라오면 충북 제천인데요. 청풍호반 자드라길을 걷다 보면 배가 고파질 겁니다. 그땐 관광벤처 기업들이 구축한 QR코드를 이용해보세요. 메뉴와 재료, 음식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0: go!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해피.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난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아이고 갈치도.

0: 아하, 물도 쐬여지고 크기도 하니 물고
1: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0: 강남수
1: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0: 요 놈의 갈치야,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1: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0: 거리는
1: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0: 물속으로 우리는 좁고
1: 우리의
0: 햇뜨겁게
1: 소리를 찾아서
0: 찾은
1: 건강이
0: 갈치야,
1: 쉬워진 이후 애지의
0: 어딜
1: 협찬이었습니다.
0: 가서 아니 무느냐.
2: 네, 정승환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네. 문천식 씨가 사실 정승환
2: 예.
3: 씨가 한 호흡 탁 고를 때 승질이 급해가지고 나올 뻔했어요.
2: 나왔더라면
3: 요정들한테 박살났지.
2: 예.
3: 우리 오빠
2: 엄청
3: 노래
2: 깨지죠.
3: 맥을 왜 끊어놨냐
2: 예.
3: 이러면서.
2: 그렇죠.
3: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희 진행할 때도 이 대본을 읽잖아요. 그 위에 줄을 읽으면서 밑에 줄을 먼저 봐요. 그래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다가 문천식 씨가 한 번씩 이렇게 덜컹 할때 있잖아요. 눈이 빨라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리고 어떨 땐 얘기하면서 페이지를 넘겨요, 지가. 여기 아직 안 끝났는데.
2: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30주년 감사마켓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이번에는 정선우 씨 직접 인터뷰한다면서요?
3: 네, 사랑 얘기를 이렇게 좌판을 깔줄 몰랐어요. 당혹스럽네요.
2: 아, 싫은 거예요?
3: 아, 너무 좋아서요.
2: 예.
3: 전 사랑 매니아예요.
2: 김미란 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정선우 씨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3: 아, 그럴까요?
2: 네, 김미란 님 사연입니다.
4: 18살의 동갑인 지금 남편이랑 펜팔을 하게 됐어요.
2: 우와.
4: 그때는 전화도 귀한 시절이라 편지만 주고받다가 잠깐만 있어봐. 20살 되던 겨울에 부평역에서 보기로 했어요.
2: 오.
4: 둘다 얼굴은 처음 보는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2: 예?
4: 둘다 마음에 안 들어서 치킨만 뜯고 헤어졌는데
2: 예.
4: 남편이 집 전화번호를 뚝 주고 가더라고요.
2: 오.
4: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남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 뒤로 아버님이 오작교 역할을 해주셔서 23살 동갑내기가 93년 4월 2일 날 경복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2: 오.
4: 저는 지금도 가끔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뛰기도 해요. 라고
2: 예?
4: 사연을, 이 보기 드문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2: 93년에 결혼하셨으면 지금 계산해보면 34년 차 부부신데.
3: 그렇죠. 34년 차에 남편을 보고
2: 가슴이 뛴다고요?
3: 34년 차에는 분해서 가슴 뛰거든요.
2: 그렇죠. 화가 난 상태거든요, 지금.
3: 예.
2: 근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3: 우담바라 같은.
2: 귀한 사연인데.
3: 예.
2: 자, 이 부부 어디 계실까요?
3: 역시 많이 웃어주시던 이분이에요.
2: 앞에 계시군요.
3: 예.
2: 예.
3: 아, 일단 아직도 가슴이 뛰심에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2: 진짜.
3: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저는 부러움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식적으로 방송에서 전 원한 부부입니다. 그럼 정선혜 씨가 원한 부부겠지.
3: 원한 부부.
2: 이런 얘기하고 전 네. 인꼬 부부입니다. 그러면
3: 은꼬 부부겠지.
2: 앵꼬 부부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 올리긴 하는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죠?
3: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오늘 누구하고 일단 남편하고 오신 거예요?
5: 아니 남편 오고 싶어 했는데요.
3: 네.
5: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3: 아,
5: 아쉽게도 남편도 되게 아쉽다고 두 분께
3: 네.
5: 인사 전해달라고
3: 아, 예.
5: 말씀하셨어요.
3: 이렇게 또 대신
5: 네네.
3: 전해주시니까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5: 네, 동생이랑 같이
2: 아,
5: 왔습니다.
2: 동생분.
3: 예. 아, 예. 친동생분?
5: 아니요,
3: 아는 동생분?
5: 동생.
3: 아, 동생분이 그럼 증인이 좀 돼주시죠. 원래 이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두 분이?
6: 네.
3: 완전히 원앙 부부예요?
6: 완전히요.
2: 우와, 지금도 손잡고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래요?
6: 아... 모습까지는 잘 모르겠고.
2: 아, 그건 잘 모르겠네.
3: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는 또 못 보지만.
2: 그건 맞아요.
3: 예, 예.
2: 근데 궁금한 게 펜팔을 길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6: 네네.
2: 그럼 남편분이 글을 잘 쓰셨나 봐요.
3: 맞아.
5: 글도 잘 쓸뿐더러 제가
3: 네.
5: 좀 키 큰 남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3: 아, 예.
5: 근데 그때 당시에 178이었어요.
3: 아, 그때 당시에는
2: 그러면 큰 거죠.
5: 제가 좀 작잖아요.
3: 예, 아담한.
5: 예, 예. 근데 거기다가 글까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3: 아, 그래.
5: 그래서 호감이 확 갔어요.
3: 중요하죠. 펜팔에 글 잘 쓰는 건.
5: 네네.
3: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어땠는지. 글만 보다 만났을 때 현타가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5: 둘 다 현타가 왔어요.
2: 아, 서로 현타가 와서. 아, 그래서 치킨만 먹고 네. 헤어진 거예요.
3: 그랬구나.
5: 아, 그렇죠. 치킨 먹고
3: 네.
5: 근데 또 거기에서 막 치킨을 막 뜯어주는 거예요.
3: 아, 자상하시구나.
5: 네네네.
3: 저성에.
5: 마음에 안 들었다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치킨도 뜯어주고 콜라도 이렇게 막 따라주고.
2: 오, 매너 좋으시다.
5: 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데 가다가 쪽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집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아, 네. 연예인 분들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3: 아, 그렇죠.
5: 네. 벽돌.
3: 그랬죠. 벽돌.
5: 집 전화번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예. 뭐야. 그리고 이제 버리려다가 에?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가다 잊어먹고 있다가 네. 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뜯어주든
3: 뜯어주든
5: 키도 배려. 크고
3: 키는 못 버려. 왜냐면 키 아담한 분들은 키 못 버려.
5: 맞아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받으시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신랑이 네. 예,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3: 어머 분양?
5: 이게 5분 거리에. 그래서 네. 아버님이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네. 5분 거리가 짧지는 않아요. 솔직히
2: 그렇죠.
3: 뛰어가신 거예요.
5: 뛰어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랑이 와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 10분 뒤에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3: 네.
5: 그 전화했는데 신랑이 받는데 누구셔?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아버님이
2: 와 아버님이
5: 그러니까 저희 신랑 줄로 저는 전화가 없었어요. 분양받은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혼자 살고 있어서 전화가 없었어요.
3: 네.
5: 아버님이 계속
2: 와 아버님
5: 네네네
2: 10분 있다 전화해요. 아들아 미란이가 전화왔다. 아 이렇게
5: 맞아요 맞아요
2: 매일매일
5: 아 네네
2: 와.
3: 아버님 그 뒤로 러닝에 심취하셔서 와, 막 마라톤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2: 네 진짜
3: 근데 그렇게 진짜 뭐가 되려니까 이렇게 아버님이 네네. 오작교 역할까지 해주시고 네. 지금 연애 얼마 정도 하시다 결혼하신 거예요?
5: 한 3년?
3: 3년
5: 와. 네네
3: 근데 3년도 좀 긴 연애잖아요
5: 네네
3: 3년하고 결혼했는데 34년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뛴다는 건 남편도 일치하는 마음인 거죠?
5: 그분 예. 얘기는 못 들었어요.
3: 아하.
5: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3: 아니 근데 남편이 그런 에너지를 주니까 마음이 뛰지 이게 부부가 쌍방이지 네네. 일방은 불가능해요.
2: 아유, 그럼요
3: 그럼요.
2: 예. 아유 참 이게 부러운 사람이네요.
3: 사랑 얘기하니까 좀 몽글몽글한데요.
2: 그렇죠.
3: 예, 제가 사랑 얘기 오래 못 듣거든요 원래.
2: 예.
3: 근데 오늘 사랑 얘기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3: 예.
2: 이 사랑 이야기에 또 이어가야죠. 이번 무대는
3: 그만 이어요 이제.
2: 아 이어가야 됩니다. 최신 진행이잖아요. 예. 이번 무대는 러블리는 기본으로 깔고
3: 네.
2: 그 위에 당당함까지 더한 아주 매력적인 분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그룹 스테이시의 무대입니다. 투 러브.
2: 박수가 필요합니다.

0: 예, 스테이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가수를 보지만 저는 관객분들을 보는데 다들 네. 엄마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러블리해. 아. 우리 스테이씨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스테이씨.
1: 와, 네. 푸릇푸릇하죠? 아니 스테이씨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음악 중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리액션도 그렇고 네. 예, 좀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마주하니 좀 소감이 남다를 것도 같은데
2: 뭔가 훨씬 더 정겨운 느낌이 드는
1: 정겨워요?
2: 것 같고
1: 정겨워요?
2: 네,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1: 여러분 정겹대요. 네. 우리 통했어 젠지들이랑
3: 그리고 뭔가 다 같이 박수를 쳐주셔서 네. 또 되게 새로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따뜻하죠?
2: 네.
0: 정겨운 방송. 네. 아, 근데 저는, 아, 저도 어렸을 때 귀여워. 연예인 돼야지 하고 꿈을 꿨는데, 네. 그때 TV 속 스타가 박남정 씨였단 말이죠.
1: 아, 네. 네.
0: 우리 시은 씨 아버지. 네. 아, 박남정 씨 세대가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스테이 씨가 한 번이라도 지라 씨를 들어봤을까요, 정선희 씨? 어때요?
1: 어때요? 스테이씨 멤버 중에는 그, 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못 들었죠?
0: 예, 오후 4시, 6시 제일 바쁠 때예요, 아이들이.
1: 그럼요.
0: 예.
1: 지금 막 연습하고 막 안무 짜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 방송 들으면 안 되지, 진짜.
2: 오늘 이후로.
4: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알람 맞추고 왔어요.
1: 그냥 네.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요. 네.
0: 그래요. 9년 반 됐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1: 아마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예. 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앞에서 다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언니 미소, 오빠 미소예요.
0: 그쵸. 아니면 우리 스테이씨 멤버들 중에 저는 언젠가 라디오 DJ가 돼보고 싶어요. 있을까요?
3: 사실 저희 멤버들이 다 네. 입담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3: 누가 해도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하고 싶은 사람 손
1: 짜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MBC 라디오의 다른 FM 코너들 되게 불안해지겠는데요.
0: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한다면 아침 출근길 방송 아니면 저희처럼 4시 6시 퇴근길 또는 심야 방송 어떤 게 좋을까요?
1: 심야
3: 개인적으로 심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심야.
1: 오후 4시는 못 써. 4시는 힘들어.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냅둬. 오후 4시는 냅둬.
0: 가만 냅둬요. 예, 예. 예, 예.
1: 아, 근데 진짜 아까 입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스테이씨 그 멤버 중에 네. 올해 예능상을 받은 멤버가 있어요?
0: 윤?
3: 네, 저입니다.
0: 오!
3: 제가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예능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0: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 직장인들 시즌 2.
3: 네, 네. 직장인들에서 심자연 씨 인턴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요. 시즌 3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오! 당찬데요.
1: 아니 그때 왜 수상소가 네. 너무 떨리고 눈물 막 흘리고 네. 이래서 잘 못했던 거 저도 쇼츠로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3: 감사합니다.
1: 아, 그게 진짜 솔직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0: 그렇죠.
1: 네. 근데 다음에 또 탈댈 대비해서 집에서 혹시 연습해봤다 안 해봤다?
3: 아, 저 그 이제 제가 소감을 말하고 네. 이제 못 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에서도 한번 네. 다시 해줄 수 있냐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멤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상 받았을 때
0: 네.
3: 근데 제가 회사 이야기를 못했어요.
0: 아 진짜?
1: 근데 중요하죠.
3: 저희 대표님이 진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너무 떨린 나머지 깜빡해가지고 다음에 꼭 하게 된다면
0: 예?
3: 멤버들, 회사 그리고 저희 팬분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니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네. 곧 있으면 또 연말이고 연말이면 시상식이잖아요.
3: 네.
0: 가능한 건 또 이런 거 아닐까. 스테이씨 이런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1: 어떤 상?
2: 상상 그 이상?
1: 좀 재밌는데?
0: 오, 새로운데 큰 상 받겠다는 건가요? 큰 상?
3: 네.
1: 나 집에 갈 때 많이 웃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저런 개그가 여러분 귀갓길에 웃겨요.

0: 맞아요. 뒤늦게 생각나면 웃긴.
1: 네.
0: 저는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웃으면 좋잖아요. 방금 귀갓길에 또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웃상?
2: 웃상.
1: 이거 좋다. 웃상.
3: 아 귀여워. 밥상.
2: 밥상.
3: 네, 한국인은 밥심이기 때문에.
2: 밥심이기 때문에.
3: 밥상. 아,
2: 여러분은 지금 이쁘면 네. 다 되는 개그를 보고 계십니다.
3: 네. 우리가 네.
2: 저희 신인 때는 통하지 않던 그런 네. 문화였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우쌍 밥상 뭐 이러니까 그냥 이쁘다.
3: 어머 감사합니다.
2: 이쁘지 않아요?
1: 너무 이쁘죠. 예.
2: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잇몸이 말라 막.
3: 저희 장난친 거지만 저희 그래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아티스트 상이라든지 정말 그런 좋은 상 저희는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아니 아까 무대 보니까 진짜 너무 무대도 멋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스테이씨 멋진 미래를 바라면서 네. 가시는 길에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어떤 노래입니까?
3: 네, 저희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A$AP이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 A$AP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네. 그 곡을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야, 스테이지의 무대였는데 정말 발랄함과 상큼함이 너무 부러워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2: 하여튼 우리 스테이지가 진짜 실력도 있고 또 예쁘고 네. 또 인성도 좋고
1: 그러니까요. 예.
2: 보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시길 바라면서
2: 맞아요. 예. 자, 이번에 여러분 들뜬 마음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누군데요? 네,
2: 요즘 저와 저희 집에 있는 장권사님이 네. 굉장히 애정하는 분입니다.
1: 남자 가수인데요?
2: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예능이면 예능, 진행이면 진행. 네. 그리고 인격까지 네. 너무 훌륭하신 두루두루 다 갖춘 네. 육각형 미남. 트로트의 맛과 멋을 아는 남자. 김희재 씨입니다.
1: 박수 주세요.
3: 날 따라 따라

0: 감사합니다.
1: 와, 아니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부드럽고 몸도 유연할까요? 우리 김희재 씨 박수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김희재!
1: 김희재!
2: 김희재!
0: 와, 감사합니다.
2: 불이 지금 김희재 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1: 난리 났어요.
2: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고
0: 너무너무
2: 있습니다.
0: 아름답죠?
2: 네, 아름답습니다.
0: 저를
2: 너무
0: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십니다.
2: 아름답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2: 그럼 이제 김희재 씨가 가장 아름답고요.
0: 아유, 선배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2: 아이고.
1: 김희재 씨, 네.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우리 팬분들과 지라시 청취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지라시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야, 우렁찼습니다. 아니 사실 김희재 씨가 네. 기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나와 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1: 있었죠.
2: 워낙 바쁘셔서
1: 네. 왜냐하면 새 앨범이 나올 시기여서
0: 네.
1: 그죠?
0: 네 맞습니다.
2: 활동 시기라
0: 제가 9월 7일 날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미 나왔는데요.
2: 네.
0: 9월 7일 날 정규 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1: 그래서 와, 이제 이게 2년 반 만에 나오는 앨범이더라고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정규 앨범으로 찾아왔는데요. 타이틀곡은 안녕은 정말 싫어라는 곡이고요.
2: 네.
0: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1: 스타 작곡가
0: 곡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0: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우리 네. 김희재 씨가 작사 작곡도 많이 하셨다는데.
0: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만든 앨범 중에 가장 많은 곡을 참여한 앨범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네 곡 정도 작사 작곡을 했고요. 나머지 두 곡은 작사만 이렇게 참여해서 총 9곡 중에 6곡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1: 어머, 실력자네.
2: 그렇죠. 진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음악 공부를 했다는 건데.
0: 싱송나라고 하죠?
1: 그렇죠. 네. 싱송나죠. 싱송나. 싱송나의 노후는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네.
2: 그렇죠.
1: 저작권료가 네. 솔솔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0: 남이 나네요. 네.
2: 저는 제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우리 김희재 씨, 장윤정 씨 팬클럽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다들 네. 아시잖아요. 네.
1: 워낙
2: 혹시 요즘은 보시면서 아, 저 연예인 저 후배 아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1: 아니면 누구 팬클럽에 나 가입하고 싶어?
2: 그런 거.
0: 저는 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게 정말 아니고요.
2: 네.
0: 정말 아니고요.
2: 네. 네.
0: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정선희 선배님 팬이었어요.
2: 아 진짜로?
0: 그래서 정선희 선배님의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1: 아,
2: 우와.
1: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아유, 예, 예. 그 이렇게 실제로 네. 되니까 네. 정선희 선배님이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뒤에서 우리 스태프들도 네. 어, 너무 예쁘시다고.
2: 그죠.
0: 여러분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정선 선배님이 실물이 네. 더 아름다우신 것 같고 방송을 네. 볼 때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센 여자들을 좋아하거든요.
2: 재밌다. 어, 내 스타일이야.
0: 원래 좀 센.
2: 그래서, 그래서.
0: 개그가. 예, 개그가 센.
1: 예, 예. 아, 예.
0: 그런 걸 좋아해서
1: 인정합니다.
0: 제가 예. 이경실, 조혜련, 정선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2: 와.
0: 여러분 인정하시나면 박수 한번.
2: 와.
1: 예, 감사합니다. 야.
0: 그래서 네. 오늘 정선희 선배님을 실제로 혜련 누나랑은 워낙 너무 잘 알고 지냅니다만
1: 아, 예, 예. 네.
0: 선희 선배님은 처음 뵙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네. 깔끔한 진행 실력에 제가 감탄을 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문천식 선배님은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자주 뵙고 그랬기 때문에
2: 맞아요.
0: 너무 워낙 잘 알고 네. 선배님은 처음 뵈서
1: 아니 어쩜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2: 진짜
1: 아니 그 쏙 홀리게 만들지
2: 어, 홀라당 넘어가게 하네 사람을
1: 그냥 홀라 난 지금 김희재 씨가 뭘 팔아도 사요
2: 어.
1: 난 지금 다 넘어갔어
2: 어.
0: 제가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2: 네.
0: 이번 앨범 작사 작곡에
1: 네.
0: 누나야란 노래가 있고요
1: 어머 어떡하니
0: 그리고 마지막 곡에요
1: 네.
0: 나한테 넘어오시면이라는
1: 어머,
0: 노래를 만들었어요
1: 지금. 누나가 난리. 뭘 어떻게 해줄까
2: 난리났어 아주 그냥 어? 정수라 아주 지갑을 내어줄 판이야 지금
1: 잠깐만 있어봐 네. 누나가 보험을 좀 해약을 하자 일단은
2: 아유.
1: 오 진짜 우리 김희재 씨가 그리고
2: 네.
1: 항상 보면은 저희는 예능인이기 때문에 예능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2: 네.
1: 저 친구 이렇게 보잖아요. 예능 진행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요.
2: 그렇죠.
0: 감사합니다.
2: 저도 무슨 희재 씨 보고 있으면 그냥 연예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1: 맞아.
2: 싶어요. 그냥.
1: 딱 그 끼를 가만두면 어떻게 살았겠나 싶은 친구.
2: 진짜.
1: 네. 네.
2: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번 제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선공개를 한 곡인데요.
2: 네.
0: 장윤정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서
2: 어, 예?
0: 저에게 선물로 주신 곡입니다.
1: 어.
0: 이런 날 기다렸나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멋진 무대일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즐겨주세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노래에도 연기에도 언제나 사랑을 듬뿍 담는 분이죠. 정은지 씨입니다. 파도!
2: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0: 와.
1: 와. 와. 대단합니다.
0: 이야, 아니 여러분 진짜 네. 오늘 좀 어디 결리고 아프신 분들 노래 듣고 다 나으시지 않았어요?
1: 나 나았어, 나 나았어. 혈이 뚫렸어. 혈이
2: 아,
1: 뚫렸어.
2: 네. 근데 시원한 버전이었나봐요. 네.
0: 너무 너무 아, 지금 이 정도면 놀랬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듣고 저 네. 오디세이아 OST로 오. 요거 파도 조금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 감독님이 꼭 이
0: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이 방송을 보셨으면
1: 진짜.
2: 좋겠어요.
1: 예, 예. 영화에 세일은 안 나왔지만 은유 씨가
0: 세일은이에요. 오늘
1: 2탄은 세일이냐 세일에.
2: 감사합니다.
0: 와.
1: 네, 박수 주세요.
0: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연지 씨는 연기도 잘해, 노래도 잘해, 못하는 게 없습니다.
0: 아니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요새 외모가 지금 절정이에요.
2: 아니 언니가 너무 저를 났어. 15년 전에 봐서 그래요.
0: 그죠? 저는 아기 때 봤거든요.
1: 아, 네네네.
0: 옹냐옹냐옹냐 이렇게 아기 때 봤는데 같이 예능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정은지 씨가 너무 성격 좋고 착하고 그랬는데. 지금 딱 봤는데 이제 여배우 포스가 확 나면서
2: 예. 좀 차분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시라시 팬들에게, 여배우 버전으로 예.
2: 들려나?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여배우는 앞서플 이렇게 세로로 세워야 돼요.
2: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0: 아~ 쑥스러워요? 많이 쑥스러워? 아. 왜냐면 아, 네. 은지 씨가 되게 네. 털털해요.
1: 알죠, 알죠.
0: 그죠, 아시죠? 네, 너무 털털하고 굉장히 네. 서글서글해서 언니 오빠들이 되게 사랑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이렇게 시원한 무대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1: 네, 지금 방금 불러주신 그 파도가 네네. 6년 만에 발표한 미니 앨범에 있는 노래죠?
2: 네네, 맞습니다. 파도라는 네. 곡인데 이 곡은 또 제가 만들 때는 또 몰랐는데 팬분들이랑 함께 예. 공연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더 신나는 노래가 되더라고요.
1: 오, 너무 좋더라고요.
2: 네네네.
0: 와, 네. 이 8월 11일 날 발매가 됐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정은지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네, 네.
0: 이게 좀 연기와 노래 뭐 진짜 네. 다방면에서 다 너무나 끼와 재능이 탁월한 분인데 뭐 어때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은 순간순간 좀 약간 나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이럴 때가 오진 않아요?
1: 힘들진 않은지 걱정됩니다.
2: 네. 저는 그저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0: 체력?
2: 이렇게 저의 체력과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능을 느낄 수 있게끔 잘 길러주셔서 저를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와, 이런 말 엄마 아빠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그러니까 네. 체력뿐만이 아니라 멘탈이 참 훌륭한 친구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네.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앨범에 그 에너지를 담았다.
0: 네. 와. 멋있다. 아니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지? 사랑이라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다.
2: 네, 저 지내오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네. 제가 옆 사람과 뭔가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들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0: 이미 어린 나이에 폭넓은 아가페적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마인드는 저보다 대선배 느낌이 있으시죠.
0: 아니 문철식 씨도 온통 사랑이었는데 이제 에로스적인
1: 저기 총각대기잖아요. 그 총각대기를 왜 하냐고 자꾸 누라는 여러분 이거는 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2: 두 분 케미가 정말 케미가 정말 좋으시군요. 네,
0: 조심하겠습니다.
1: 너무 친한 언우이라서 예, 예. 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사랑의 열매 홍보 대사도 하셨어요.
2: 네네네. 네,
1: 2024년
2: 네 2024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순간 헷갈려
0: 깜짝 놀랐어. 우리 집계가 잘못된 줄 알고
2: 맞습니다.
1: 은지 씨 만약에 재능 기부를 해야 한다면 네. 어떤 재능을 나눠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목소리요.
1: 목소리.
2: 네네. 제가 가진 무기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목소리라 가지고 네. 네,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기가 막히죠. 네. 아름다운 정말 나눔이죠. 그야말로.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은지 씨의 연기 팬으로서 또 연기도 너무 제가 팬이거든요. 나오는 드라마 다 봤거든요. 연기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힘을 탁 풀고 매체 연기를 이렇게 잘하지? 싶은데 차기작은 아직 고민 중인 건 없어요?
2: 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아,
2: 네네.
1: 그렇군요.
0: 기대하고 열심히. 있겠습니다. 예. 네.
1: 정은지란 이름 세 글자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0: 맞아요.
2: 어머머머머.
1: 아, 진짜로.
0: 브랜드예요.
2: 어머, 언어의 맛을 싸셔요.
1: 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없으신지.
2: 저는 이제 네. 제가 열심히 해놓은 것들을 잘 탄탄하게 굳혀가고 싶어요.
1: 아.
2: 네,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거든요.
1: 아,
2: 네.
1: 그렇군요.
0: 야, 네. 야무지죠.
1: 진짜.
0: 그죠, 여러분 야무지죠.
1: 네. 네,
0: 진짜 아. 생각이 항상 깊고 올곧고 야무진
1: 맞아요.
0: 그런 정은지 씨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아, 우리 은지 씨가 또 오늘 끝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2: 또 제가 또

0: 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던 하늘바라기라는 곡을.
1: 아, 어머, 이 노래는
2: 최고의 노래죠. 하늘바라기.
1: 이 노래 네. 저희 라디오 진행할 때요 네.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신청곡으로 들려드려요.
2: 맞아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자주 들려드리는 네. 노래 그 목록 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2: 진짜, 진짜. 하늘바라겠습니다.
1: 네. 제일 많이 들려드리는.
2: 네. 이 노래는 은지 씨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잠시 아, 기다렸다가 네네. 준비해 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곧 뵈어요. 네.
2: 아, 성격도 어쩜 저렇게 밝아.
1: 그죠. 진짜. 저렇게 예쁘면 성격 좀 나빴으면 좋겠는데.
2: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시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한 30주년 감사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이제 벌써 송소연 씨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1: 벌써요?
2: 네.
1: 아, 아쉽다.
2: 후딱 지나갔죠.
1: 어, 진짜 생각보다 이 구두만 네. 아니면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2: 지금 아, 발가락이 고봐가지고 지금 여기.
1: 네, 지금 네. 발가락이 두 개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뾰족한 앞코는 여러분 신지 마세요.
2: 예. 네. 자, 사랑의 열매가 함께한 30년 동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만났죠.
1: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긴 시간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보듬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정은지 씨의 하늘 바라기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먼저 인사드릴게요. 아, 진짜 엔딩 떼창곡으로 이만한 노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마음으로 쓰는 편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 이후엔 네. 정은지 씨 하늘 바라기가 정말 자주 방송을 탔어요.
2: 맞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더 의미 있는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이
2: 문천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엔딩곡으로 하늘바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재 시간 25일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 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운전기사인 남성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Time, weather, and...

0: 김태형의 뉴스 하이킥.
1: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형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지인들과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또 나누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추석 밥상 단골 이슈 정치권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을 듯 합니다. 연휴 전후로 그야말로 풍성한 소식들이 전해졌으니까 말입니다.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 일정을 마치고 현재 16년 만에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은 없

0: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우리 김용남 부의장님 오랜만에 뉴스 하이킥 출연이십니다. 아예
3: 그렇죠.
1: MBC가 예. 오랜만이신가요? 어떠세요?
3: 그렇죠. 네. MBC 선거 치르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이.
1: 예. 앞으로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두 분 그나저나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2: 전 이제 가족 네. 묘가 연천 저희 오랜 고향인데 네. 거기에 있어서 성묘 다녀오고 인근에 있는 뭐 친지분들 좀 뵙고 가족들과 뭐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도 몇 개 있었고요. 아,
1: 김용남 부의장님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추석 민심들 지인이나 뭐 가족들 만나면서 네.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3: 네. 그 저도 지역구 행사는 연휴 시작하기 전에 뭐 마무리를 했고요. 네네. 인사나 아니면 어디 방문은 마무리하고 연휴 때는 성묘 다녀오고 뭐 처가도 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한 걱정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와 관련한 불안감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정부가 조금 더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2: 저는 이제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장성한 조카들이 꽤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동탄에 집을 이제 어렵게 샀어요. 한 3-4년 전에.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 바로 아래 동생이 있거든요. 서울 사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네네. 그런 거 굉장히 크게 느꼈고 또 하나는 농지조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시골에 가니까 정말로 저도 상속받은 농지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0: 지금 농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투기를 통해 농지를 통해서 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뭐 약간 이념적 성향으로 뭐 밀어붙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반발, 걱정 그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실제 농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사실은 이제 뭐 추석 민심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농지소조사 관련해서 정광재 대변인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서 김용남 부의장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지 네. 사용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처분 명령이라든지 이행 강제금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로 투기 목적인 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농촌에 지금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연로해서 직접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 이제 땅을 빌려주는 사실은 임차 형태로 그동안 계속 지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농지를 상속받은 자제분들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네네. 합니다만 불안감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 확인되면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아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확인된 거를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헌법을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이걸 굳이 헌법에 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네. 지금 그거는 농업인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일 때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은 산업적으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4% 미만이고 그것도 네네. 실제로 제대로 조사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적은 비율밖에 안 되고 그리고 농지가 우리 뭐 중요한 산업수단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시대도 변했고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뭔가 바꿔야 될 시기도 오고 예. 그래서 타이밍은 맞는데 근데 또 이 조사를 해야 바꿀 수 있는가 데이터가 있어야 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를 좀 하자라는 건데 이 불안감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뭐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해명이 있든 조금 추가적인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니까 네. 현실하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연로하신 농업인들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갖고 애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 가격이라는 게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거래도 잘 되지 않고 또 가격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투기의 상대로 세상각하고 그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상속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팔지도 또 제대로 경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인근에 사는 농민들에게 구두 계약이든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통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말을 꺼낸 건 아닌데 다른 얘기들도 조금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영상을 통해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에는 생각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라는 메시지인데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거 김용남 부의장님이 좀 해석해 주십시오.
2: 추석 메시지도 그렇고 네. 연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뚜렷한 메시지는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같이 나가자.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내민 손을 이렇게 밀쳐버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1: 통합의 메시지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하고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지금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은 없다고 또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이제 날짜까지 얘기를 했는데 임기 발언이 이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0: 공식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6월 3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뭐 이때 6월 2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마 즉흥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그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전 국민의힘도 이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프랑스 순방 중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그리고 또 네. 최근에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뭐 동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헌법 개정을 통한 방법을 추진한다는 건 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법원으로까지는 갖고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연임과 관련해서 자꾸만 네. 이런 게까지 선을 그었는데 뭐 연임 생각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 옳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제는 이제 이거는 완벽히 해소됐다.
0: 뭐 완벽한 해소는 아니더라도
1: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돼요?
0: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1: 달라요?
0: 일부의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2: 그 대통령의 임기 내지는 연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고 네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중임 등 그 개헌을 하더라도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헌하는 마당에 뭐 그 조항까지 개헌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억지를 부리시던데 그건 우리나라 헌법학자 100이면 100사람 다 그건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서 그 뭐랄까요 네네. 무효화할 수 없는 조항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문제될 수 없었던 거를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렸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였고
1: 네.
2: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연임 안 한다라는 발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1: 이제 더 이상 여기서도 연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런데 그게 네. 문제가 됐었던 것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만 네. 뭐 국민의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0: 아,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네. 공소취소 문제를 공략해라. 연임 문제보다.
1: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혁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데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긴 쉽지 않다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논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야가 독소조항 삭제에 합의했지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조차 못했는데 이때 이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시민 작가였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검찰개혁 두고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원색 비난한 유시민 작가를 일부러 겨냥한 거냐 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충분히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저 뭐 멕시코 가갖고 교포 간담회에서 했어야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자꾸만 마음에 쓰이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 그룹에 대해서 신발 속에 이 뭐 돌멩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신발 속에 돌멩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유시민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빼내고 싶은데 워낙 이게 좀 오랫동안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쉽게 빼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 속였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비판했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저나 그 정도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류의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내 정치에 밀려서 밀려 그 보안사건 완전 폐지한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약간은 좀 온건한 검찰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죠.
1: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 기소하는 검찰로 나눠놓고 그게 수사 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과 우리가 생각한 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근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아닌 기관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목표였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목표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정을 설명한 거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김용남 부의장 말씀 좀 들어보죠.
2: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유시민 씨보다는 정광재 대변인이 훨씬 낫네요. 객관적이고 보다.
0: 제가 좀 그럽니다.
2: 아니 어느 한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명절이라 덕담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2: 아니 뭐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유시민 씨 얘기가 좀 억지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만 봐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예요? 아니잖아요. 중수청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고
1: 네.
2: 이제 10월 2일부터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입니다만 수사를 담당한 그것도 중요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의 외청이란 말이에요.
1: 네.
2: 어디 법무부 안에다가 수사 기소를 다 뒀어요?
1: 행안부로 가는 것도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요.
2: 글쎄요. 그거는 네. 뭐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한 것보다 중수청과 관련해서 네. 이게 법무부에 둬야 되느냐 뭐 행안부에 둬야 되느냐 논란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FBI가 연방범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입니다만
1: 네네.
2: 미국의 경우에는 FBI는 법무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온 결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봐서는.
1: 그럼 유시민 작가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2: 의도가 달리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1: 의도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얘기한 완벽한 B그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1: 대통령이 본인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2: 아니 그건 본인 주장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1: 네.
2: 꺾이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반기를 들 사람으로서 B그룹을 언급했는데 완벽한 B그룹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0: 역시 이 뉴 이재명 그룹의 태도. 거두인 김용남 부의장님의 그 해석이네요.
1: 유시민 작가는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은?
0: 저도 뭐 그 이제 민주 진영 네. 내에 자기 세력화에 나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작가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번 당권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뉴 이재명 그룹의 제일 거두라고 할 수 있는
1: 제가 그 동의한 건 아닙니다.
0: 거두라고 네.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46%라는 이거 뭘 반 이재명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이재명 정치 세력이 진보 민주 진영 내에 있는 거예요. 이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뜻을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직접 뛰는 것은 아니더라도
1: 네네.
0: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게 뭐 조격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네네.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청와대는 그간 대응을 좀 자제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입장을 이번에 특별히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선을 너무 넘잖아요.
1: 네.
2: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는 안 그런데
1: 네.
2: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 거짓을 양산해 내니까 청와대가 아무리 뭐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는 어렵죠.
1: 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입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0: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0: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올해 추석 연휴는 다소 짧아서 고향 내려가는 길도 정체가 어마어마했지만 귀경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저녁이 돼서 좀 풀리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광주, 대구는 5시간, 대전은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도 62km 꽉 막힌 상태입니다.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 이 구간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려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또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총 46km 이 구간은 하루 종일 정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오늘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거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논평가 입장을 낸 거를 넘어서서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대응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정강진 대변인?
5: 근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고발하면 무슨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모욕?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법적으로 가져가 갖고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 자체가 나왔을 때 아니 이걸 어떤 그 사람이 네. 책임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발언은 전 청와대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검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검토 중인 건가요? 검토한다고 해서
4: 검토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부인만 했습니다.
5: 그거를 네. 뭐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이제 뭐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일부 쓴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입틀막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만 더 청와대에 쓰여질 것 같아갖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뭐 그동안 그 청와대에서 많이 저 네네. 색출했었잖아요. 색출해서 징계해야 될 것 같아요.
4: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선만 그었지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걸 한다 그러면 뭘로 걸 수 있습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6: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쪽이겠죠. 그게 이제 정통망법 위반이나 네. 뭐 방송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죄명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허위사실을 공연이 얘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그거 정도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름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거죠.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청와대 실무자 내지는 뭐 아니면 관계자의 약간의 그 분함 이런 게 반영됐던 기사 아니겠나.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런 심정을 반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4: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 내에 유 작가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분명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하고 친명계가 올 초까지만 해도 유시민 작가 측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시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간다는 기류가 확고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또 대응할수록 유시민 작가만 키워주는 셈이라 굳이 상대하지 말자라는 내부 분위기도 있다라는데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6: 그거는 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그 범진보 진영의 원로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관접적으로 어떤 접촉 시도는 있었다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더하니까 그거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상은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4: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유 작가는 버리고 김호준은 품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6: 뭐. 품기에는 덩치가 좀 크지 않나요?
4: 부담스럽긴 해요.
5: 저는 유시민 작가의 네. 영향력은 결국엔 지금 유시민 작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그 전반기처럼 지난 1년 뭐 초반기처럼 60% 이렇게 나오면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진보 진영은 단합되고 중도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뭐 3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확인한 거고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고 중도 진영 내에서도 이탈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그게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진보 진영 내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문제.

0: 지금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자기가 뭐 이제 말재주가 좋고 이런 거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면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그런데 참 네네. 묘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집권 초기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2: 네.
1: 그 지지율이 꺾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각종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있었고
2: 네.
1: 또 하나 원인을 찾자면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특히 이제 취약자로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게 큰데 그래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있고 지지율이 꺾이니까 일부 뭐 유시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 봐라 우리 말 안 듣더니 지지율 꺾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지율 꺾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반대예요.
2: 그러면 뭐 두 분 말씀대로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안 나오면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의 권력의 구심력은 당선됐을 때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2: 네.
0: 이제 총선 1년 뭐 한 7,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뭐 대선이라고 하면 아직 뭐 3년 넘게 남은 시간이지만 그거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을 구성했던 원래의 전통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본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하는 움직임이 지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2: 유시민 작가 앞으로 행보 비슷할 것 같습니까?
1: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잡아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면 좀 잠잠해질 수 있을 겁니다만
2: 네.
1: 지지율이 계속 출렁거리고 뭐 하향세를 지속한다 그러면 목소리 점점 커질 거예요.
2: 민주당 당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자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에게 날을 좀 세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번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하니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뭐가 다르냐라고 한 건데 또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용민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반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당내 얘기니까 김용남 부의장 먼저 하시죠.
1: 뭐 순화된 표현으로 강경파라고는 부릅니다만
2: 네.
1: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상당 부분은 억지에 가까워요. 사실은.
2: 네.
1: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 안 된다? 아니 근데 공수처 만들었다가 그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청장 계속 임명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윤석열 한동훈과 뭐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다? 그것도 억지예요. 사실은 검사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검사장 승진이 되느냐 마느냐 인사인데 김지용 후보자 검사장 승진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승진한 사람이에요.
2: 네.
1: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좌천됐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억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억지를 너무 심각하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당 대표로서는 경고를 안 할 방법이 없죠.
2: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 SNS에는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 인용했고요.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가수 하연우 씨의 돌덩이란 노래 참 좋다라고 올렸는데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앞서 친명 향해서 신발 속 돌멩이라 했던 것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0: 하여튼 김용민 의원이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거잖아요.
2: 네.
0: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갈 때마다 김용민, 박은정 이런 분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들을 다 목도했었는데 저는 그 민주 진영이 오랫동안 여튼 단일 대우를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이 분열해 있었고 진보 진영이

0: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삼국지에서 얘기했잖아요. 합구 필군, 필분, 분구 필합. 지금은 이제 나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시민 작가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도실형 정책과 관련해서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 지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지금 야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1: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김용민 의원은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냐. 강경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김민석 대표가 실제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 사보임에 나설 것이냐. 뭐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2: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네. 상임위 사보임의 권한은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경파의 얘기가 당장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들어서고 중수청이 제대로 발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몇 달만 지나면 완전히 바뀔 거죠.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에
1: 네.
2: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 때문에도 여론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0월 2일 날 딱 시행이 되면 그동안 이른바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분위기 금방 바뀔 거예요.
1: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 앞으로 이 강경파하고 김민석 대표하고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그 원심력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조국혁신 원장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이런 그 전통 지지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더 수용하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앞으로 개혁 과제들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다 보면 혁명적 상황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될 거고 2028년 총선 앞두고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1: 네.
0: 몇 당 체제로 치러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 내에서의 분열, 그 보수 진영 내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의 정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 방금 전에 조국 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대표 지도부를 또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쇄신 노력에도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기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국 원장 얘기니까 김용남 부의장님 말씀 듣죠.
2: 글쎄요. 진영 내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2: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원장이 같은 진영인 건 맞나요? 일단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무슨 배제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같은 진영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
1: 말씀하신 것처럼.
0: 때 네. 같은 진영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2: 그래요?
0: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 확실해 보이니까 조국 혁신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국 혁신원장도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게 뭐 평택 의뢰에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본인은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과의 당대당 합당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혁신원장과 민주당 내 전통 지지자들이 뭐 힘을 합쳐서 다른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1: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조국 원장이 민주당이 내부단속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도 내부단속 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0: 조국 혁신당의 내부 당론 속이라는 건 뭐 구성원이 12명밖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정식 대표 체제 이후에도 민주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 보면 여기도 자강파와 뭐 연대파라는 게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강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1: 제가 드린 뭐 질문은 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단속해야 된다 이런 뭐 조금 원장부터 시작해서
0: 근데 이분들은 네. 그 본인들이 소수 정당이고 항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격하는 건 공격이라고 생각 안 할 걸요.
1: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이럴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런 말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총선 때 경기 평택 또 나온다면 난 김용남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남 부의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2: 아니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다고 하면 저야 네. 고맙죠. 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네.
0: 실제로 득표에 도움이 될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도움이 되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록 3위를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나 당원들의 선호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위는 했지만 전당대회 출마한 게 묘수였던 것 같아요.
1: 송영길 의원이 그 얘기 말고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후로 여권 내 분열을 지목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비유를 좀 했어요. 일제가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친일파가 그에 부합했던 게 우리가 망했던 이유 중 하나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원장이 발끈했죠. 이재명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진보 진영을 이완용과 일진회에 비유했다. 송영길 의원이 과거 소나무당을 만들 때 변희재 최대집 손잡았던 형태야말로 친일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은 조국 원장 조국 혁신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언에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뭐 사골국도 몇 번 끓이면 물밖에 안 나온다 네. 이런 그 비유 같은 걸 하셨을 때는 야 정말 그 직관적으로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이고 해악이 담겼다 생각했는데 이걸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친일파의 행보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 뭐 지식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와 그렇게 뭐 싱크로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이는 조국 혁신당 측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고.
1: 이 얘기를 하죠.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고의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청와대하고 민주당은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건 말은 진상규명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란 말과 같다. 사고 조사도 멈춘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부의장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2: 아니 만에 하나 네. 그 진상조사한다고 현장에 접근하다가 거기 지뢰가 얼마나 또 얼마나 많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분은 증거인멸 뭐 운운까지 하시던데 그렇게 매도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네. 들어가는 게 맞겠죠.
1: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또 DMZ 사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차원의 현장 점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0: 제가 국민의힘이 불참 이유를 아직 뭐 밝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안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빨리 이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게 군인의 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얼마 네. 전에 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다양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뢰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빨리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귀국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최소화

0: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그 실제 DMZ단으로 들어갔던 수색대원들한테 바디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캠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부 측에서 한 것 같고 DMZ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된 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정부 측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2: 그게 유엔사하고도 네.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사실 유엔사는 다음 네. 날로 바로 현장 조사하자라고 했는데 국방부 그러니까
1: 저희가
0: 군이 협조하지 않았다.
1: 이 얘기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틈새 토크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층을 날라도 층을 날라도 고민은 하나 더
12: 난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1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국제적으로 이벤트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무난히 넘긴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좀 풀어드리고요. 4부 파넬에 있는 국제적

0: 정치에서는 그 이벤트들 어떻게 해소됐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더 나눕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 안정 관리는 농관원.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 3시 정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향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본격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이후 정체는 지금은 다소 풀린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현재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20분, 목포에선 5시간 10분, 대전은 2시간 5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정체는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2, 3시쯤 돼야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반, 목포 3시간 40분, 대전 1시간 반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와 비교하면 귀경길 소요 시간은 늘었고 귀성길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 590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2만 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귀경 차량에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평소 주말보다 차량이 많고 정체도 극심했던 만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0: 인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면제됩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 입국닷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시계 반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DMZ 사고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비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 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유엔사에 신속한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태생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유엔사 사령관은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우리 국군 25사단을 방문해 바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하지만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거란 미국 측 예고가 나왔지만 화려한 의전에 비해 성과는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두 정상은 올해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마지막 날, 두 정상은 찻잔을 놓고 마주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중국이 약속했던 희토류 공급이 지연되는 데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습니다. 관세 난타전을 중단한 무역 휴전이 내년 1월까지 두 달 연장된 것 말고는 양국 간 핵심 이익에 접점이 없었다는 한계로 해석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이란 문제에서도 돌파구는커녕 인식차만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반도체주를 좀 자극하고 끌어올린 메타의 AI 에이전팅 뮤즈 얘기 좀 해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경제 이슈도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혀 1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됐는데 비공개 합의와 달리 유엔에서 공개되면서 안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

0: 이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함께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추석 잘 보내셨나요?
1: 네, 뭐 항상 연휴 끝에는 이렇게 주말이 껴서 방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잘 보냈습니다. 근데 네. 명절에 제일 바쁜 분이 이 교통 전하시는 배아량 리포터 아니십니까?
0: 제가 24일, 25일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연휴가 짧았기 때문에 귀경길, 귀성길 다
1: 엄청 막혔죠, 여기저기.
0: 엄청났거든요.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스튜디오에 네. 왔어요.
1: 경제 이슈는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0: 고민해 봤죠. 네. 아니 연휴 기간 동안 네.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국내외로 이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되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큰 사건 없이.
1: 그러니까요. 네. 이번 연휴에 굵직굵직한 해외 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연휴가 길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연휴 전에 혹시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크게 움직이고 환율도 막 네. 대외 이슈에 크게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거 들고 갔다가 괜히 큰 이슈 터져가지고 월요일 날 장 열었는데 확 빠지거나 이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보통은 연휴 전에 좀 이렇게 팔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 그냥 나 현금 확보하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갈래라는 생각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걸프 국가 정상들 뭐 유엔 참석차 뉴욕에 들어갔죠.
0: 네.
1: 거기에는 이란 대통령도 있었죠. 미국이 이들하고 만난다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상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은 뭐 불안감이 좀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나마 이번 그 연휴 기간에 나왔던 이슈들을 아까 말씀하신 무난히 지나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뭐 아쉽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크게 없었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0: 네.
1: 다행인 점은 말 그대로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점이 좀 다행이고요. 조금 다행히 또 그 저희가 신경 썼던 거는 유가였는데 아라그치라는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대가로 뭐 7일 이내에 네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 종식하고 이란 항구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최신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거부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서 월요일 날 장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연휴 전에 살펴보면 네. 좀 강하게 오르다가 오름폭을 거의 내주고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는 7천 위에서 끝났거든요.
1: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오르니까 그럼 나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7천 위쪽에 워낙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서 사서 물린 분들이 가격 오르니까 나 증시 떠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로 생각을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메타가 내놓은 뮤즈라는 개인 AI 에이젠틱 서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반도체랑 AI 생태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월, 화, 수가 모두 주가가 좀 강했어요. 지수가 한 7,20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날 오후가 되면 오름폭 다 내주고 그냥 7천선 부근에서 끝나는 3일간 거래가 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나 현금화 해놓고 나중에 확실하게 국제 이슈가 뭐 결정이 되면 월요일 날 다시 들어가든 나중에 다시 들어갈 거야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이고요. 메타에 그렇게 보면 메타의 뮤즈라는 아주 큰 호재가 시장에 제대로 다 반영되지 못하고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매도가 시장의 상승을 제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뮤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메타의 네. 뮤즈 서비스 정확히 뭐길래 되게 기대가 큰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네. 찾아봤는데 어떻게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1: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이 안 되고요. 뭐 우회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돌긴 하던데 아직 정식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요. 개인 에이젠틱 서비스라고 하고 뭐 간단히 앞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 클로드가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비스 나왔을 때도 이거 AI 비서가 나왔다라고
0: 그렇죠.
1: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 메타가 내놓은 뮤즈란 서비스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야라고 보시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개발자나 뭐 전문가 또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0: 네.
1: 나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개발 자체가 약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서비스고요. 메타의 뮤즈는 완전히 일반 소비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느낌을 팍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서 AI, 그러니까 에이젠틱 AI가 대중화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고 이거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입니다라고 광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하고 써보고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메타 뮤즈가 시장에서 이슈가 된 거는 지금 출시 후에 엄청난 호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게 관심을 끈 거죠. 사용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정식 출시가 됐는데 출시 12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280만을 넘었고요.
0: 네.
1: 이게 이제 누적으로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시 까는 분들. 그것까지 포함하면 340만 회가 넘으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클로드가 나왔을 때하고 챗 GPT가 나왔을 때보다 이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0: 속도도 빠르고 일단 대단한 건 알겠는데
1: 네.
0: 가게도 왜 처음에 오픈하면은 오픈빨이라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새로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깔아보자. 돈도 안 들면은 안 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1: AI 서비스 새로 나왔다니까
0: 네.
1: 그냥 한번 깔아보자.
0: 약간
1: 그 수요도 분명히 있죠.
0: 네.
1: 그것도 포함된 수요인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소비자의 환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즈를 사용해보고 실제 사용담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막 이런 데서 계속 돌아요.
0: 후기가 좋은 거네요.
1: 네, 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 실제로 뮤즈 깔고 이번 여행을 얘한테 다 부탁했어. 나 어디 어디 갈 거고 언제 갈 건데 비행기 티켓 예매 하려고 하는데 좀 네가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간 비행기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딱 세일 나온 걸 잡아서 지금 이 가격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나한테 알려줘서 나 그걸로 예매해서 얼마를 아꼈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 이 물건이 너무 사고 싶은데 네가 가격 동향을 좀 체크해.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어디가 세일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사서 돈 아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개인 업무 비서로 사용한 사례들도 좀 나오는데
0: 네.
1: 매일 아침에 뭐 택배 관련 이메일만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그래서 난 이걸 보고를 받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알러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얘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시간을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보통 이 시간대에 식당을 예약하니까 네가 이런 거 고려해서 식당 예약해줘. 그럼 예약을 해주더라. 진짜 비서처럼 이렇게 난 활용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폭증하는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호평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글로벌 IB들이 메타의 뮤즈 서비스가 메타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다. 아마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기업 분석 보고서까지 지금 막 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거고 메타뿐 아니라 그렇다라면 이 개인형 에이젠틱 AI가 다른 사람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하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더 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AI 생태계와 관련돼 있는 산업군들이 같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다만 지난번에 한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주가 하락한 적 있잖아요.
0: 네.
1: 하드웨어는 오르고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어. 그게 클로드 서비스 나왔을 때거든요. 비슷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러면 여행사들 주가 막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0: 혹시 한국은 언제 풀리나요?
1: 그거는 제가 메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물어볼 질문이 막 지금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가 이 질문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1: 네네.
0: AI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게 보통 GPU 그리고 CPU인데 GPU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을 대규모로 동시에 한다. 이걸 잘하고 또 CPU는 복잡한 여러 문제를 풀어서 다음 절차 시행하는 걸 잘한다.
1: 네.
0: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형 에이젠틱 AI. 나의 비서 같은 이 AI가 대중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 GPU보다는 인텔 CPU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던데요.
1: 사실 이번에 에이젠틱 AI, 그러니까 뮤즈 얘기 나오면서
0: 네.
1: 조금 특이했던 게 인텔의 주가가 폭등했어요. 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 CPU의 중요성이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AI, 그러면 엔비디아를 다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제 GPU거든요. 그럼 이제 GPU는 죽고 CPU는

0: CPU가 뜨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GPU가 계속 사용되는 환경 내에서 이제 CPU까지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뮤즈가 개인형 맞춤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CPU는 옛날에 퍼스널 컴퓨터, PC가 등장하면서 인텔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용하는 내 데스크탑, 우리 집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으면서 이 CPU가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말 그대로 AI도 나의 맞춤형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 나의 특성, 그다음에 내가 업무 지시한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GPU가 아니라 CPU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베어랑 리포터가 뭐 이 에이젠틱 AI를 쓴다거나 개인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만큼의 CPU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주가가 폭등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CPU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인텔이 만들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메모리 투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행히도 GPU를 쓰든 CPU를 쓰든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1: 오.
0: 그래서 CPU 시장이 뜨거워지면 GPU 플러스 이제 CPU까지 메모리를 써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좋을 수밖에 없어서
1: 그러네요.
0: 그날 같이 움직인 회사들이 인텔, 샌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메타가 마련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는 거죠.
1: 오늘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네.
1: 우리가 미국 원전 건설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 회사 지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0: 네네.
1: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이랑 IP 지식재산권 둘러싸고 경쟁했던 회사 맞죠?
0: 경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쟁이 있었던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자로 가지고 해외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와 가지고 딴지 거는 회사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허락 맞고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라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원전과 관련된 성과를 빨리 내야 되고 그러니 웨스팅하우스랑 만나가지고 그때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종결 지었다. 우리 이제 완전히 지재권과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끝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세부 내역 나오니까 로열티 거의 1조 원 한 기당 줘야 돼. 그래가지고 막 논란되고 문제가 되고
1: 네.
0: 이거 굴욕적인 계약 맺었어. 뭐 이랬던 회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우리가 이제 그 대미 투자 2호 사업으로 원전 8기 짓는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 돈 되는 겁니다. 돈 되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나갈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건데 돈만 되지 말고 거기에 한국형 원자로를 넣어서 한국형 원전도 2기를 짓게 해줘라고 미국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1: 네.
0: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데 문제가 생겨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아까 지재권 협의를 끝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 안에 로열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진출할 수 있는 지역 규제가 있었습니다.
1: 오.
0: 미국 진출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1: 명시가 되어 있네.
0: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미국에 2개 짓기로 하면 이거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지재권 협의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개정해서 우리가 미국에 한국형 원자로 2기를 짓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죠.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미국하고 뭔가 원전을 미국 내에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약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다만 2기의 원자로를 우리가 지을 때 로열티는 그럼 어떻게 해? 로열티는 그대로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 오.
0: 아마도 2기의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되면 한 기당 1조 원 정도의 로열티 플러스 물건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익성 확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확보는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의 지분을 확보하든지 간에 이사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으면 돈 조금 들이고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로 들어갈 수 있으면
1: 네.
0: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 7% 선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사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 몇 퍼센트 지분이냐 이사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하고 원전 사업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돈 내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가서 일감 따오고 돈 벌어오는 거 이게 전체 수익성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돈 대고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0: 네,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6: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을
7: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친환경 농산물.
8: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9: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8: 세종 기프트.
10: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11: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10: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11: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10: 준비된 콤비 준콤.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미니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질 텐데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내일 서울 28도 등으로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내린 뒤 10월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얘기부터 할까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갑자기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네. 최근 북한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화폐처럼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공개 전에 양해를 구해왔다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0: 이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면서 공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1: 네.
0: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공개했어야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다. 이렇게 내심 조금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1: 네네.
0: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사실 공개로 북한의 선전전이 공경에 처했고 북한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들이 북한의 포로다라는 사실을 네.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포로로 생포되기보다는 자살을 택한 병사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미화를 해왔는데 이 포로의 생환 사실은 북한군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네.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에 맞춰서 그냥 처리하면 될 문제고 설사 양국 간에 어떤 긴밀한 대화가 있다면 물밑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닌데
1: 네네.
0: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에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비공개 합의와 관련돼서도 진실공방이 이어지네요.
0: 네. 일단 이 대통령이 네.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예민한 의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1: 네네.
0: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실 잘루즈니라고 하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었어요.
1: 네.
0: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지지율 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 네.
0: 그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이 사람을 경질하고 영국 대사로 보내버리거든요. 이 사람의 측근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또 자신의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 없었다. 사실 아니다.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근이 또다시 재반박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에 관한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고 이 관련 세부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또다시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계 내에서 지금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좀 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 열었는데요.
0: 네.
1: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네. 자,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이고요.
1: 네.
0: 자, 두 정상이 사흘 동안 모두 네 차례 만났습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활주로 영접으로 시 주석을 맞았고요. 일단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한다라는 걸 시작부터 동네만방에 예, 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백악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을 하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진정으로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1: 네.
0: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 조각상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는 젠슨 왕, 샘 올트먼, 마크 저커버그 등 말 그대로 미국 비테크 수장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1: 네네.
0: 자, 24일에 비공개로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합의 내용이라든지 별도의 공동 성명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다. 양국의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이었다.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1: 네.
0: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생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1: 별로 한 게 없다.
0: 맞습니다.
1: 아니, 예. 있었으면 저 합의문이랑 뭐 이런 게 나왔겠죠.
0: 구체적으로 네.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시 주석의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겠죠.
1: 네.
0: 시 주석은 양국 경제 무역팀이 새 협상을 거쳐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양국 산업계와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AI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기술 발전을 인류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협력하자라고 제안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AI 속도 조절로는 추격자인 중국을 이롭게 하는 사기국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1: 네.
0: 무역전쟁 휴전 연장뿐인데요. 원래는 11월 10일까지인 그 휴전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두 달 연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중국과 진행한 무역협상의 세부 내용을 오는 28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1: 네.
0: 중국이 미국산 대두 2,500만 톤을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시장이 기대한 빅딜은 일단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1: 네.
0: 11월에 있을 중국 에이펙, 12월에 있을 미국에서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최종 타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란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그냥 이 상태 좀 유지합시다. 뒤로 좀 밀어놓읍시다. 약간 이런 모양새인데.
0: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에 아주 좋았죠.
1: 양국 언론의 평가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국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했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영접이라든지 국빈 만찬 또 최고 수준의 군 의전 존중 공평 대등이라는 새로운 관계 원칙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대만 문제가 중국의 레드라인이잖아요. 이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매체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시 주석이 이 만남에서
1: 네.
0: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시 주석께서는 이런 얘기도 시진핑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은 미국이 화려하고 정교한 의전을 보여줬지만
1: 네.
0: 실질적인 성과는 좀 빈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역 휴전은 두 달 연장됐지만 희토류와 첨단 기술, 대만, AI 등 핵심 갈등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정상이 상대국에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는 말 그대로 내부 정치용 외교 전략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에게 있어 중국을 위협했던 미국의 고관세 부과 없이 끝난 이번 정상회담은 어쩌면 가장 큰 승리일지 모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잖아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급할 것 없이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담에서 나온 가장 큰 결과물이 정상회담 나흘 전인 20일에 있었던 미중경제실무협상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무역휴전 연장이었다. 여기에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보낼 판다 두 마리가 추가됐을 뿐이다. 예, 네. 판다 두 마리 욕을 얻어냈다라고 네. 조롱을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중 갈등이 구조적인 만큼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은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양국 정상이 무역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제 초점은 양국의 전략적 안정에 맞춰졌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1: 아까 이제 시진핑 주석 들어올 때도 극진하게 맞이를 했는데 국빈 만찬도 보니까 미중 간 협력이나 화해의 상징들을 대거 등장시켰더군요.
0: 맞습니다. 이 만찬의 첫 건배주로요. 네. 캘리포니아산 스파클링 와인 슈렘스버그라는 와인이 등장을 했는데 요게 그 1972년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담내 만찬에서 요 브랜드의 와인으로 평화를 위한 건배를 했던 거래요. 그래서 요걸 기념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떠올려봐. 우리 그때 좋았잖아. 시작. 이어 얘기를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더불어서 만찬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첫 공식 외교 사절단이 158년 전 미국에 도착했다. 이러면서 1868년에 체결된 버링게임 조약을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당시에 청나라 사절단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초대 주중 공사를 지낸 앤슨 버링게임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와서
1: 네.
0: 중국인의 이민과 양국 국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 버링게임 조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걸 떠올렸고요. 우리 오래됐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 주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양국이 일본에 맞서 싸운 역사를 소환을 했고요. 또 핑퐁 외교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요. 백악관이 이 공개한 국빈 만찬 메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다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1: 네네.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공식 환영식에 밝은 청색 계열 드레스를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이 옷이 중국 유명 디자이너 거페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시진핑 주석은
1: 네.
0: 예, 일명 그 마오복이라고 하잖아요. 마오수트를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성격을 네, 지키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1: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엔저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0: 이게 이제 가타야마 재무상이
1: 네.
0: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카이치 총리가 22일 날 회담을 할 때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교토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저 추세가 이어지니까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제발 네. 시장아 알아서 움직여라 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거죠. 자, 지난 7월 말에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로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엔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164엔 수준에서 155엔 선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다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미일 금리차 확대를 의식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이런 이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X를 통해서 나 일본 재무상하고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탄탄한 경제 기초 여건을 반영한 엔화 강세가 바람직하다는 점과 외환시장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시장에 베센트 장관도 시그널을 준 거죠. 자, 한편 지난 18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1: 네.
0: 엔화 약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과 채권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엔화를 좀 조절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개입한 이후에도 다시 엔화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 돈 풀겠다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소비세도 크게 낮추고 하면서 돈 풀겠다고 하니까 중앙은행하고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고. 과연
0: 그래서 네. 미국 측에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거죠. 니들 정말 엔저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느냐. 니들 정책은 안 그런데? 라고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1: 정부에서는 지금 엔저가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0: 네.
1: 엔화를 강세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0: 네.
1: 사실 이란 대통령도 유엔에 들어간다고 하고 뭐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뭔가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란이 종전 조건을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결국 거부했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네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일단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7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중재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중간 선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라면서 속도전을 시사를 했어요.
1: 네네.
0: 자 그런데 이란이 그럼 내건 조건이 뭐냐. 일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요거는 뭐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란 동결 자산 일부 해제. 그리고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및 석유 제재 철회. 요거 사실 6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1: 네네.
0: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과도 이 문제 협의했고 중국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만났을 때 이란 문제 얘기를 했는데 니들 자꾸 이란 지원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은 여전히 우리 편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IAEA 핵시설 사찰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란 협상단은 28일까지 뉴욕에 머무르면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국제뉴스면을 도배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7일 계획에 대한 응답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표기한 지도를 게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경제적 봉쇄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이란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그 판단이 하나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가 이거는 협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3: 중증 응급 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26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날씨 때문에 보름달을 보기가 좀 힘드네요. 대신에 제 얼굴이 보름달처럼 크니까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일까지 연휴 막바지인데 가족들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e스포츠 대전 격투 대표팀이 아이시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격투게임의 종주국이자 개최국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광로, 배재민, 연재길로 구성된 대표팀은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등 각각 3개 게임 개인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5대2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돼 당시 44살의 김관우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데 이어 평균 연령 41.7세의 이번 대표팀은 단체전으로 변경된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공개에 이견이 드러난 것을 두고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내에서 거짓말하던 식으로 국제적으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한다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듣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가 있었다고 한 발 뺐다며 급기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니 구체적인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비공개 조치는 포로 2명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명, 외교 채널과 국가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9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0: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가을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자전거 타기에도 안성맞춤인 계절인데요. 미세먼지와 황사도 덜하고 주변 풍경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죠. 지난주에 부산에서는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을 자전거로 오가는 자전거 축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이 그러하듯이 자전거도 저절로 타지는 게 절대 아니죠. 배우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혼자서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이 자전거를 아직 배우지 못한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김해에서는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자전거 교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세종에서는 벌써 10년 넘게 자전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년퇴직 후에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찾아온 분도 계시고요. 아이와 함께 타고 싶어서 신청한 엄마, 또 20년 동안 자전거를 바라만 보다가 드디어 용기를 낸 중년의 여성 교육생도 있다고 합니다. 막상 자전거를 배워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배움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전거 무료 교육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자전거 이야기해봤는데 요즘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걸어 다니기도 좋지만 자전거 타면 이 솔솔 불어오는 바람도 느낄 수 있고 이 가을에 딱 타기 좋은 자전거. 아직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료로 자전거 가르쳐주는 자전거 교실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뭐 부산, 세종도 있지만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교실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껏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자전거 타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어떤 코너들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다솜 활동가님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단독 코너로 멋지게 컴백하신 노중훈 여행 작가님과 함께 새 코너 오슐랭 가이드 소개해드릴게요. 또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젠디,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시죠?
1: 그럼요. 저는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 아주 풍성하게 추석 연휴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민자영 리포터는 잘 보내고 있어요?
2: 저는 젠디의 이 목소리로 귀가 아주 풍성하게 추석 보내고 있고 가족들이랑 또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코너 앞으로 아주 반가운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7011님이 평일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최근 몇 주간 모여라 우리 동호회 코너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듣기로 이전 방송까지 찾아 듣고 있어요. 참 좋은 코너입니다.
2: 7011번님 저 아시는 분 아니죠? 진짜 재밌어서 보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동호회 모여라 우리 동호회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 만나볼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민자영 리포터가 다양한 동호회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동호회 만나볼까요 오늘은?
2: 추석 명절이니까 풍성하고요. 행복함을 나누고 있는 동호회를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 근데요, 이게 사실 나눔이라는 게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혹은 네. 작은 손길 하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모임을 만나고 온 뒤에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자신이 가진 아주 소소한 재능 하나로 아이들의 세상을 반짝이게 만들고 그 온기를 또 아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자 교실인데요. 경기도 김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무료 과학실험 교실. 이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아보면서 이후에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이 모임의 든든한 선생님 정진영 선생님의 목소리 먼저 만나본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조금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어떤 대가 없이 물건을 주시거나 또한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과학실험을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지식습득이 즐거운 거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놀아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놀아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페트병이라든지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놀아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진짜 진영님 말씀 중에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로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무료 과학실험 교실에서 어떤 내용들 다루나요?
2: 네, 과학실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영 선생님의 직업이 사실 10년 차 과학학원 강사입니다. 그만큼 이 쌓여있는 과학에 대한 데이터도 많았을 것이고 학원에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뭐 주입식 이런 학업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 세상의 많은 원리들을 과학과 연관지어서 가르치고 싶었던 욕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 7살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가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끔 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과학실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선이 날아가는 이유, 풍선이 하늘을 떠다니는 이유, 혹은 치약이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 등등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고 지나쳤던 것들인데 네. 이 원리를 제대로 과학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파헤쳐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실험 교실에서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뭐 기름, 밀가루 등등 친근한 준비물이 좀 많았고요. 제가 갔던 날에는 공기의 힘을 알 수 있도록 페트병을 활용한 로켓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네. 왠지 예전에 물로켓 만들었던 이 초등학교 때 생각도 좀 나고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 그러게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과학 실험으로 풀어본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새롭고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실험에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진짜 과학자들 같았어요.
1: 그래요.
2: 특히 또 이게 재능 기부지만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진짜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과학자의 하얀 가운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정말 제대로 실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1: 네.
2: 이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빨리 내가 하는 거 영상으로 막 찍으라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빠를 보여줘야겠다라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1: 와.
2: 이 과학실험 교실은 2024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1: 네.
2: 2년 정도 되니까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제 처음 와서 우왕좌왕하거나 좀 어려서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는 정도까지 발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1: 네.
2: 네, 과학실험 교실에 참여하고 있던 심하빈, 이진우, 김지우 어린이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처음엔 과학 몰라가지고 좀 짜증나기도 했는데 많이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신기한 것도 잘 알려주니까 요즘에는 잘 해가지고 짜증이 안 나요.
5: 현상 같은 게 재밌으니까 신기하고 되게 어떤 약품에다가 또 다른 약품을 넣으면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6: 애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실험하는 것도 좋아해서 앞에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퀴즈도 내고 같이 즐겁게 하는 활동을 살짝 부끄러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실험에 제가 얘기해준 것대로 잘 참여해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1: 나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가 좋다.
2: 네.
1: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진심처럼 느껴지고 진영님이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교과목 중에 하나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충분히 과학을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2: 네, 이 과학 실험 교실에 자주 참여하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어느 선에서 실험을 하는 아이들에게 개입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모아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해요.
1: 오.
2: 무료 과학교실 모임 안에 아이들이 주가 되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1: 네.
2: 선생님과 똑같은 꼬마 선생님들이 과학의 원리를 또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
1: 와.
2: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1: 네.
2: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일종의 나눔의 선순환을 이렇게 체득하게끔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봉사단 아이들은요. 그날의 실험과 관련한 PPT도 직접 만들어서 오고요.
1: 네.
2: 퀴즈도 준비해서 오고 돌아다니면서 조수 역할도 정말 톡톡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도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1: 네.
2: 친구들 관계도 사실 좀 모아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아이들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 이야기만으로도 풍성한 나눔이 실천되고 있구나 딱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1: 그렇네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느껴서 나누는 거잖아요. 학습적으로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진짜 큰 자산을 배우게 되는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2: 네, 그 부분을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봉사를 하니까 엄마들도 운전만 하고 라이딩만 할 수는 없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봉사단 어머니들이 처음 오는 어머니들이 계시며 가이드라인도 알려주고
1: 네.
2: 어떨 때는 이제 형제끼리 오는 경우에는 혼자 또 참여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내 아이처럼 같이 옆에 가서 또 도와주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과학 실험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봉사단을 준비할 때 이야기 등등 이게 이제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서 PPT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때는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따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요.
1: 네.
2: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더 뭉치고 이야기가 많아지고 함께 성장하는 게 이 과학 실험 교실의 목표였다는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이쯤 되니까 되더라고요.
1: 네.
2: 네,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봉사단 진우기의 어머님 정수경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7: 저희 아이가 원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백혈병을 앓아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던 아이가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좀 소극적이니까 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생들한테 알려주고 하니까 또 뿌듯해하고 더 자신 있어 하고서 자기가 봉사단이 되겠다 해가지고 봉사단으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막상 뒤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생각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커져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이 사회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0: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와, 앞에서 아이들도 그랬지만 학부모들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이 모임에 참여하기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습니다. 온라인 모임에는 300명가량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 참여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을 다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한 모임당 15가정 정도로 선착순 신청을 매 모임마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냐. 오죽하면 부모님들도 나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알람 맞춰두고 뭔가 신청한 적이 없었다라면서 거의 정말 티켓팅 전쟁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겠네요.
2: 네, 하지만 또 그래야 더 많은 나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무료 과학실험 교실. 이게 채소 마켓에서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서울 강서와 경기도 김포를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장소들도 누군가의 나눔으로 또 성사된 곳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소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과학실험 교실. 언젠가는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병원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영상까지도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임을 굴려가는 원동력과 의미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3: 정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시작했지만 제 삶에 되게 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또 큰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남에게 뭐 해줄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하시면 그게 저에게 더 큰 그 도움과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저도 많이 자랐습니다. 마음도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 부모님들과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에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런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볼 수 있고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1: 와, 진영님 진짜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과학실험 교실의 시작도 누군가의 나눔을 받은 경험에서 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눈덩이가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거치면서 큰 눈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더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동아리 정말 많네요. 앞으로도 따뜻한 온기 나누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들을 노래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2: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학실험이 진행되는 동아리 무료 과학실험교실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당신편 공식 홈페이지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1: 네.
2: 놀러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 민정은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길 정체가 일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잘 몰리질 않습니다. 심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목요일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그나마 조금은 덜 밀리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흐름이 좋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제외하면 그래도 정체 길이가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45분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2: 활동가님,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3: 네,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유롭게 보냈어요.
2: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활동가님. 네. 최근에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잖아요.
3: 네.
2: 정말 많은 분들이 상어를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어가 이곳까지 나타난 대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저도 소식 보았는데요. 무태상어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어의 먹이는 주로 난류성 어종인데 네.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난류성 어종들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상어도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먹이를 따라 이동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그럼 이제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건가요? 당분간은?
3: 당분간은 조금 괜히 유도해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더 사고가 날까 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고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2: 네, 상어 친구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네. 다시 지구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활동가님, 오늘은 지구편 시간에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3: 네, 해마다 9월 네 번째 일요일이 세계 강의 날인데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을 지키기

0: 위안 활동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오늘은 강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이어주는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건강한 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내일이 그럼 세계 강의 날이군요.
0: 맞습니다.
1: 우리가 강이라고도 하고 하천이라고도 하잖아요.
0: 네.
1: 강과 하천 어떻게 다른가요?
0: 사실 일상에서는 두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는데요.
1: 네.
0: 비가 내리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아주 작은 개울에서 시작해서 내나 하천이 되고 더 큰 물줄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1: 네.
0: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통틀어서 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물줄기를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이나 크기보다 이 물길이 하는 역할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강을 따라 흐르면서 흙이나 영양분을 옮기고 물고기와 수많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만들어주고 결국 바다까지 연결해줍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작은 개울부터 큰 강, 하구와 바다까지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0: 네.
1: 우리나라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5대 강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0: 네.
1: 강이 땅과 바다를 연결해준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은 우리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0: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물의 흐름입니다.
1: 물의 흐름?
0: 네. 비가 내리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강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1: 네.
0: 그런데 물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함께 흙이나 영양분도 이동하고 강이 넘치면서 주변 습지나 범람원에도 이런 물질들이 공급됩니다.
1: 네.
0: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 자체가 생태계의 순환인 거죠. 그리고 강에는 물고기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물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있고 물이 깊게 고이는 곳도 있고 모래나 자갈이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강 주변의 습지나 범람원까지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1: 그렇네요.
0: 네, 물고기에게는 알을 낳는 곳이나 새끼를 키우는 곳이 되고 새나 양서류, 수생식물, 물속의 작은 생물들에게도 각각 필요한 공간이 됩니다.
1: 네.
0: 철새들에게도 중요한 곳이고요. 이동하는 중간에 쉬거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강 주변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 네.
0: 또 사람에게도 강은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요.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고 물고기 같은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1: 네.
0: 강 주변의 풍경을 즐기거나 생태교육과 연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대 문명들이 강 주변에 발달한 것도 물과 비옥한 땅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도로와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강이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중요한 이동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나를 들여다보면 물, 생물, 사람의 생활, 역사와 문화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생태계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강이 여러 개발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0: 대표적인 문제가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1: 네.
0: 강을 곧게 펴기도 하고 주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기도 하고 댐이나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강을 곧게 펴고 주변 공간을 없애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서식처가 줄어들게 돼요. 또 댐이나 보처럼 물길을 가로막는 구조물이 생기면 물고기들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1: 네.
0: 물론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 데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홍수를 막고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세계 곳곳의 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1: 네.
0: 최근에도 메콩강이나 아마존 유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1: 메콩강이나 아마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0: 메콩강부터 보면 이 강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콩강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많고 강에서 얻는 먹거리가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메콩강에 대규모 수력발전댐이 생기면서 1148개 어종 가운데 최소 19%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 중 하나인데 댐을 건설하면서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물고기 수는 29% 감소, 어류 풍부도는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아무래도 4

0: 최강 사업을 꼽을 수 있겠죠.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 개발 사업으로 강을 곧게 펴고 하천 바닥에 모래를 파냈고요.
0: 네.
1: 16개 대형 보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사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을 호수로 만들었다는 지점입니다. 강과 호수는 물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생태계의 작동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어떤 생물은 흐르는 물을 필요로 하고 어떤 생물은 물이 고인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둬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생태계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0: 4대강 사업처럼 개발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이 밖에도 또 강을 위협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공장이나 도시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농경지에서 비료나 농약 성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강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도 물오염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0: 네.
1: 1991년에 구미에서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강의 오염은 단순히 물속에 사는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은 결국 사람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이 오염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거리, 건강과 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0: 앞에서 메콩강이나 아마존 사례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전 세계 강을 오가는 물고기들이 지난 50년 동안 최대 90%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1: 네.
0: 그 물고기들의 이런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댐 건설을 꼽을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한 곳에서만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0: 네.
1: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기도 하죠. 많이 아시는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0: 네.
1: 그런데 강 중간에 댐이 생기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길 한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벽이 생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엔 산하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에 따르면 현재 이동성 어류의 97%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5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보통 댐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있겠죠. 그런 용수 공급과 수력발전, 홍수나 가뭄 조절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요.
0: 네.
1: 과거에는 이런 필요로 인해 댐을 많이 지어왔는데 이제는 생태적 영향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0: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늘 오가는 길 한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벽이 생겼다.
1: 네.
0: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세계 강의 날을 맞아서 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0: 이한철의 흘러간다 듣고 왔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2부. 오늘은 지구편 이다솜 활동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의 날을 맞아서 오늘 강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님, 앞서 이 댐 건설과 수질 오염, 무분별한 어업 때문에 강을 오가던 물고기들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1: 다행히도 강을 다시 자연스럽게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댐을 없애는 겁니다. 필요성이 사라진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건데요. 미국의 클레머스 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네.
1: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력을 생산하던 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강의 흐름을 막으면서 생태계에 여러 문제가 나타났어요.
0: 네.
1: 특히 연어가 강을 오가는데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결국 댐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댐이나 보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0: 네.
1: 2021년에만 유럽 17개국에서 최소 239개의 댐이 제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을 재자연화라고 하는데요.
0: 네.
1: 재자연화는 꼭 댐을 없애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콘크리트로 정비한 강을 다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 미넨의 이자르강이 그런 사례인데요.
0: 네.
1: 한때 강을 반듯하게 정비하고 주변을 인공적으로 관리했지만 다시 강의 구비와 여울, 자갈밭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 네, 재자연화라는 네. 방법이군요. 앞에 저희가 이한철 씨 노래 들었는데 이 흘러간다라는 제목처럼 강들이 잘 앞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 함께 해볼까요?
1: 오늘은 우리 동네 물길 따라가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집 근처에 작은 하천이나 개울이 있다면 네. 한번 물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는 게 어렵다면 지도 앱을 켜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했던 물길이 사실은 더 큰 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0: 네.
1: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작은 개울이 하천이 생명을 키우는 장소이자 바다의 입구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이나 쓰레기가 강과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우리 동네 물길 따라가기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하천이나 개울 좀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후기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성 활동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수지의 듣고 싶은 말 2750님의 신청곡입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인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1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 입국 닷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시계반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DMZ 사고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비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스포츠 대전 격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격투게임의 종주국이자 개최국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광로, 배재민, 연재길로 구성된 대표팀은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등 각각 3개 게임 개인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5대2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돼 당시 44살의 김관우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데 이어 평균 연령 41.7세의 이번 대표팀은 단체전으로 변경된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년 상반기에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 규제 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

0: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국내외 일부 여행지에 이색적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서 주변을 둘러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 뉴욕시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차를 끌던 일부 말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풀을 먹고 폐사한 건데요.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마차 운영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아주 따끈따끈한 새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4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늘 처음 선보이는 뉴욕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7: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노종훈 작가의 알짜배기 정보를 한 스푼 더해 함께 떠나볼게요.
13: 오슐랭 가이드.
7: 자,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오당자 식구 노종훈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슐랭 가이드
7: 환영합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지난주까지 주중 네. 코너죠. 오늘만 남의 편에서 남의 편을 들다가 여기서 또 뵈니까 새로운데 이번 주에 남의 편 못 들어서 조금 살짝 아쉽지는 않으셨어요?
13: 아쉬운 건 우리 날개 없는 천사 준상 하나를 못 본다는 점. 그 점은 좀 애석한데
7: 네.
13: 뭐 제가 했던 역할은 우리 신유진 변호사, 신변.
7: 네.
13: 워낙도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제가 없어도 우리 신변 보호해 주시고요. 많은 성원과 응원.
7: 준비하셨어요?
13: 했습니다. 저는 준비 없는 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7: 제 스타일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네. 준상 아나운서랑 함께 네네. 하시다가 3주 네. 만에 이렇게 혼자 단독 네. 코너를 맡게 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13: 늘 뭐 쓸쓸한 인생입니다. 다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주변에 친구 하나 없는 절의 고독의 사나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코너가 매우 익숙하고요.
7: 네.
13: 하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식당들, 그 식당 운영하시는 주로 이제 어머님들,
7: 그렇죠.
13: 할머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0: 나눈 적이 있거든요.
1: 아하.
0: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곳을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코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또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1: 네네.
0: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1: 네.
0: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장소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역사적인 첫 시간입니다.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식당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응 단골집입니다. 네, 여기 순대국밥 파는 곳인데
0: 네.
1: 당연히 그 젠데는 알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0: 알죠, 알죠.
1: 그렇죠?
0: 저희 네. 애청자시죠. 미금님의 식당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금님께서
0: 네.
1: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0: 네, 네. 소개해 주세요.
1: 안경을 좀 벗고요. 안 보이니까. 젠디, 오슐랭 가이드에 저희 가게도 포함이 될까요? 순대국밥집입니다. 시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40년 전통의 오래된 가게인데요. 가게는 작고 허술하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입니다.
0: 아, 맞아요. 우리 미금님이 영동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1: 네네.
0: 굉장히 자주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1: 애청자.
0: 네, 애청자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아쉽게 가보진 못했어요.
1: 일단 저도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게 뭐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매주 한 곳 사연이 채택된 그 가게나
0: 네.
1: 식당을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가려고 그랬었어요.
0: 네네.
1: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영동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어가지고.
0: 오, 진짜?
1: 근데 그때 배앓이 이슈로 갑자기.
0: 하필 그때.
1: 네. 급하게 급하게 버스를 타고 작업실로 갔던. 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제가 여기를 이제 검색해가지고
0: 네.
1: 후기들을 오. 낱낱이 살펴봤어요.
0: 와, 와, 와. 어때요, 후기?
1: 일단 제 스타일이에요.
0: 어떤 부분에서요?
1: 오래됐고 어머님이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많고.
0: 아, 역시.
1: 그다음에 제가 순대, 내장, 국밥 이런 거 정말 미칩니다.
0: 진짜요?
1: 잼디도 국물 음식을 좋아?
0: 저 완전 국물 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예를 들면?
0: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1: 먹겠죠, 배고프면.
0: 그렇긴 한데
1: 네네.
0: 기본적으로
1: 네.
0: 가장 많이 찾는 음식 뚝배기 뭐 국물 있는 저는 뭐 순대국밥 뭐 추어탕 갈비탕 뭐 국물 있는 건 다 좋아해요.
1: 그렇구나.
0: 네.
1: 이 집 이제 후기 올려주신 분들은 이제 사진을 제가 보니까 순대국밥을 주문하면 일단은 그 아마 간판인가 거긴 45년 이렇게 쓰여 있나 봐요.
0: 네.
1: 대를 이어서 하시는 곳인데 순대국밥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짜 건더기가
0: 많아요?
1: 끊임없이
0: 우와.
1: 무슨 마법의 샘처럼 나오더라고요. 순대 있고 아마 순대는 찰순대, 당면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0: 네네.
1: 부침성이 좋죠. 그리고 내장이 정말 그득그득.
0: 그렇구나.
1: 아직 제가 알기로 재밌는 내장 쪽과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0: 내장은 아직까지 네. 많이는 못 먹어요.
1: 그렇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제가 젠디를 데리고 다닐 식당의 숫자가 한 700여 개 늘어납니다.
0: 그래요?
1: 그럼
0: 그 차이가 커요. 그 내장을 먹고 잘 먹고.
1: 그럼. 내장 잘하는 집도 많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내장이 되게 다양한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0: 그렇죠.
1: 오소리 감추. 들어보셨죠?
0: 네.
1: 네, 위.
0: 응.
1: 곱창류.
0: 네.
1: 이런 거 다 내장이고.
0: 그렇죠.
1: 이런 게 주는 국물에 배어가지고 고소함을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당연히 이제 씹는 느낌도 좋고
0: 네.
1: 거기에 뭐 머릿고기류 이런 것도 들어가죠.
0: 그렇죠.
1: 근데 제가 흥미로운 그 후기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 김미금님의 식당 앞을 오전 9시경에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0: 네네.
1: 근데 족발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여기 족발도 팔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편육 팔고 머릿고기 팔고. 그래서 혹시 그 미니족이라고 하죠. 작은 사이즈.
0: 네.
1: 그게 돼요? 여쭤봤더니 된다 그래서 후사닥 포장해가지고 드셨다는 후기를 올린 분이 계신데.
0: 아, 진짜.
1: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약간 걱정은 돼요. 기본적으로 순대국밥 한 그릇 주문할 것이고.
0: 그렇죠.
1: 또 맑은 한 병도 주문할 것이고.
0: 어허.
1: 족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비해서 먹는 양이
0: 줄었어요.
1: 사뭇 줄었습니다.
0: 그러면 네. 시켜서 일단 먹고
1: 네.
0: 남은 거 쌓아오는 걸로.
1: 아, 족발은 포장이
0: 포장이 가능하니까.
1: 상당히 괜찮죠. 그 우등생의 면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0: 이건 제 이제 약간 뇌피셜인데 저는 이게 국밥 특히 이제 순대국밥이 내장이 듬뿍 들어간 그 국밥에서 네. 너무 정제돼 있고 너무 막디 맑은 약간 돼지 좋은 의미의 네. 향이 너무 배제된 건 조금 별로예요.
1: 아 그래요.
0: 왜냐 그 특유의 성질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전 너무 좋거든요. 식욕도 더 올려주고
1: 네.
0: 여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1: 네.
0: 뭐 이렇게 양념장 술술 풀어가지고 색깔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후루룩 후루룩. 그 순대국밥은 영원한 밥 친구이자
1: 네.
0: 영원한 또 술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술안주로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1: 그렇죠. 네. 혹시 여기 김치 나오나요?
0: 나오죠.
1: 김치가 중요한데.
0: 나오죠.
1: 오.
0: 네. 김치를 그게 제가 갔었으면
1: 네.
0: 김치를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는지 또 어머님의 김치 담그시는 양념 스타일은 어떠한지를
1: 네.
0: 제가 낱낱이 알아왔을 터인데
1: 그죠 그죠
0: 이게 첫 순서인데 첫 시간인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1: 아닙니다. 다음 네. 기회에 그러면 네. 알아보도록 하고요.
0: 네네.
1: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네요.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올게요.
2: 얼굴에 웃음이 떠났다지만 걱정 마 곧 되찾을 테니 시간은 꾸역꾸역

0: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어떠셨어요? 저는 네. 그 늦은 밤이나 막 네. 새벽에 순댓국 먹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은 네. 되게 잘 어울리고 좀 슬픈 그쵸. 마음도 들고.
1: 저는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순댓국은 와구와구 퍼먹게 된단 말이에요.
0: 그죠,
1: 밥 뚝뚝 말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영 선생이 이렇게 자분자분한 목소리로 세상 다정하게 순댓국을 발음해 주니까 네. 왠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소화가 잘 되겠네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오슐랭 가이드 네. 노중훈 여행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식당 오당제 애청자인 김미금님의 가게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응 단골집 만나봤는데요. 작가님, 미금님 식당에서 순댓국밥 이렇게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서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1: 이제 앞으로 우리 코너가 사연에 소개된 식당을 먼저 하고 그거를 제가 자유롭게 연관지어 풀어가지고 두 곳에 이제 장소를 덧붙일 건데
0: 우와.
1: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영동시장이잖아요. 논현동에 네. 있는 그 순대국밥집에서 걸어서 164m
0: 진짜
1: 아주 가까운
0: 바로 앞이네요.
1: 네네 곳에 위치한 지읒 건강원인데 네. 이게 이제 2019년 6월에 생긴 사실은 바예요. 위스키, 칵테일 이런 거 파는 집이에요.
0: 아, 건강원이라고 해서 한약방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1: 맞아요.
0: 아니군요.
1: 그러니까 실제 원래 있었던 건강원, 한약방이 원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장사가 종료되면서 그 원래 주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바를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장님이
0: 네.
1: 이렇게 그분과 상의하면서 그 컨셉과 그 외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0: 그런 가게들이 요즘 꽤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겉과 안이 완전 천양지차인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네. 외관 뭐 모양새도 그렇지만 메뉴가 매우 독특합니다. 완전히 무슨 그 한식의 본산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1: 칵테일 이름이 너무 웃긴데 뭐 삼계탕 이런 칵테일 이름도 있어요.
0: 진짜요?
1: 깻잎, 도라지, 들기름.
0: 그럼 맛이 나요?
1: 나요.
0: 오, 진짜.
1: 그러니까 그게 이 여기 아마 사장님의 노하우일 텐데 예를 들면 깻잎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은 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깻잎 뭐를 이렇게 넣어요.
0: 아, 향이 나게.
1: 네네, 맛도 나고.
0: 맛도 나고.
1: 그래서 오히려 모양새보다는 마셨을 때 왜 들기름 맛이 나? 왜? 물론 이제 삼계탕이라는 메뉴의 칵테일은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삼계탕에 들어갈 법한 재료도 넣긴 넣어요.
0: 네.
1: 그런 점 되게 독특하고요. 여기 시장 안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 시장에 있는 다른 상점들과 협업도 많이 해요. 거기서 그 판매하시는 물건만 고집한다든가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뭐 김밥 칵테일 이런 것도 있어요.
0: 우와.
1: 너무 희한하죠.
0: 멋지다.
1: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국밥 드시고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
0: 네.
1: 최고죠.
0: 오, 네. 좋네요.
1: 네.
0: 지읒 건강원까지 갔고 네. 또 소개해 주실 곳 있을까요?
1: 두 번째는요.
0: 네.
1: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에 위치한 시옷 국밥집인데요.
0: 네.
1: 저도 정말 국밥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순대국밥, 뭐 돼지국밥. 근데 국밥집 메뉴 중에
0: 네.
1: 수육 백반, 수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0: 우와.
1: 보통 우리는 국밥을 주문하면 국 안에 건더기가 말아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수백은 삶은 고기 따로, 국물 따로,
0: 우와.
1: 밥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0: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1: 그치.
0: 가보고 싶어요.
1: 그러면

0: 석 달래로 안 가면
1: 네.
0: 안 될걸요?
1: 근데 너무 먼데? 왜요?
0: 예? 네?
1: 왜요?
0: 아, 농담이에요. 빨리 가기를 이제 가시기를 바라는
1: 아,
0: 마음이고,
1: 오, 진짜.
0: 가게 역사는 한 20년 됐고요.
1: 네.
0: 여기 기가 막힌 지점이 뭐냐면, 보통의 수백 집들은, 수육 백반을 내는 집들은 그냥 삶은 돼지고기만 나와요. 여기는 그한 접시에 천하 3분지게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1: 우와.
0: 삶은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수육이죠.
1: 네.
0: 그리고 껍데기가 또 있어요. 양념 껍데기.
1: 우와.
0: 그 약간 볶은 거죠. 근데 이제 매실청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좀 있고,
1: 네.
0: 하이라이트는 고기가 아니라 그 3분지게 하나를 차지하는 김치인데,
1: 김치가 저 사진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데,
0: 무슨
1: 우와.
0: 김치 같아요?
1: 볶은 김치.
0: 그렇지.
1: 우와.
0: 모든 후기가 다 젠드처럼 이야기를 해요. 땡.
1: 아니에요?
0: 틀렸어요.
1: 아, 그럼 너무 묵은지인가 보다.
0: 아니에요.
1: 그것도 아니에요?
0: 삶은 김치예요.
1: 아,
0: 볶은
1: 진.
0: 게 아니라. 커다란 들통에 돼지고기, 양파, 꽁치 이런 거를 뭉텅뭉텅 넣고
1: 와, 진짜 맛있겠다.
0: 그 김치를 4시간 정도 삶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1: 근데 저 색깔이 난다고요?
0: 나와요.
1: 빨간 김치 색깔이?
0: 그럼요. 거기 양념 저도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1: 와,
0: 그 돼지고기나 꽁치, 양파로부터 감칠맛을 쏙다 빼먹어서, 원래 김치도 감칠맛 폭발한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로 거의 한계치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삶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1: 와.
0: 좋아요? 김치 먹어, 고기 먹어, 껍데기 먹어, 국물 있어, 밥 있어, 반찬도 맛있어,
1: 그니까.
0: 좁고 긴 상추 있으니까 싸 먹어도 돼. 그러니까
1: 아.
0: 일거 한 10득.
1: 그니까. 상추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0: 싱싱해요.
1: 맛있어 보여.
0: 콩나물도 약간 길이가 짧은데 유난히 아삭거리는 콩나물. 그러니까 어머님이 반찬 무심도 있고. 매우
1: 와.
0: 제가 좋아하는 국밥식입니다.
1: 아, 진주에 사시는 분들 부럽다.
0: 부럽죠?
1: 네.
0: 네. 칠암동.
1: 칠암동에 있는.
0: 네네네.
1: 오, 한번
0: 네.
1: 가보시면 좋겠네요.
0: 어머니의 생애 최초의 식당. 그전에 전혀 음식 같은 거안 하셨던 분인데. 네,
1: 진짜요?
0: 그거 공부하신 거예요. 네, 배우기도 하고.
1: 아,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0: 네.
1: 가보고 싶은 그런
0: 네.
1: 식당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0: 네네.
1: 여러분도 방송에 소개됐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위치와 상호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노종훈 작가님이
0: 그럼요.
1: 가보실지,
0: 네.
1: 모자이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0: 예.
1: 정보를 많이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0: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저희가
0: 네.
1: 잘 모아뒀다가 한
0: 네.
1: 군데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금님처럼 본인 가게 직접 추천해 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작가님, 오늘 오슐랭 가이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0: 제가 좀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4부까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1: 우와! 오,
0: 그래서
1: 가능성이 있다고
0: 봐야지. 뭐
1: 봅니다.
0: 그냥 아예 그만 집어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1: 네.
0: 그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 첫 시간인데 이미 너무 재밌어서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윤종신의 즉흥여행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524만 대의 교통량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귀경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달하겠고 밤 11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고속도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정 지나 내일 새벽까지 정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51km가 꽉 막혀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가 하루 종일 풀리질 못하고 있고요. 오늘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정체 심해서 괴산부터 충주, 다시 충주 분기점부터 여주 구간 포함해 양평 쪽으로 총 47km 정체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노중훈 작가님은 잘 보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경주님이 둘째랑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 저를 위해 두 번이나 같이 봐준 둘째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윤도현의 사랑투 신청합니다. 오, 오디세이를 보셨군요. 영화 오디세이. 안 그래도 영화가 진짜 긴데 그걸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이 봐준 영화도 당연히 좋으셨겠지만 둘째와 함께한 시간이 더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2037님, 오늘도 달콤하고 경쾌한 젠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오당제로 쏙 들어왔어요. 장범준의 고백 신청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을 내서 방송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2037님의 신청곡 장범준의 고백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경준님이 신청해주신 윤도현의 사랑투 먼저 드릴게요.

윤도현의 사랑투 그리고 이어서 장범준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9302님 안녕하세요 젠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라디오가 라이브인 걸 믿지 않아서 사연 보내고 전화 데이트까지 했던 왕하윤 아빠입니다. 저녁으로 고기 구워 먹고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씨만 느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화 한번 했다고 전보다 젠디와 부쩍 친해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한 나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이었죠. 9월의 첫날 전화 데이트 했던 우리 왕성준님, 하윤이의 아빠신데 그때 전화 데이트 하면서 이 딸 아이가 라디오가 진짜 라이브인지 믿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실제로 라이브다 이거 증명했던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혹시 우리 성준님처럼 전화 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주말에도 문자나 미니를 통해서 전화 데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연락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 건데요.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 20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3845님의 신청곡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5838님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투잡으로 의류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추석 행사 때문에 출고할 물건이 많아서 전 직원들이 오당제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알바분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838님이 추석 전에 보내신 문자인데 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진짜 추석 앞두고 지금은 다 잘 마무리하시고 좀 편히 쉬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가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오당제 가족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자영 리포터부터 이다솜 활동가님 또 노중원 작가님까지 덕분에 스튜디오가 아주 북적북적했는데요. 그래서 더 즐거운 토요일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휘성의 1년이면 083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오당제는 8시 5분에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혜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1분에 75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저녁 전국의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 차량들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밤 9시를 기준으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광주 목포 4시간 20분, 대구 4시간, 대전 2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낮 1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가까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서서히 정체가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혼잡한 흐름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귀경길 정체가 차차 해소돼 내일 새벽 2, 3시쯤 완전히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추정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지난 21일 폭발이 발생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로 안전을 평가하고 감시,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작전 환경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 종료를 반영한 상반기 전체 규제 건수로 보면 국가별로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튀르키예, 마다가스카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 수출은 9건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공항이 북적거렸습니다. 연휴 동안 인천공항을 오가는 사람만 11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돌아보면 명절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귀성 기차표를 구하려고 전날부터 역 창구에 길게 줄을 서곤 했는데요. 이제는 명절에 공항으로 향하는 게 낯설지 않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10집 중 3집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년 뒤의 명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리 보는 2050년의 추석 풍경.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박정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4: 예. 오늘은 추석 얘기.
5: 네, 맞습니다.
4: 다만 추석 이야기인데 2050년의 추석은 어떨 것인지.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5: 맞아요.
4: 2050년이면 20 대략 20년 후에요.
5: 예, 대략? 맞습니다.
4: 뭐 어떨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2050년의 추석.
5: 정말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4: 예.
5: 원래 추석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수확 다 하고
4: 예?
5: 모처럼 얻은 큰 과실들,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0: 식 슬그머니 변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추석 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압도적인 1위는 여행입니다.
1: 여행. 여행한다?
0: 예. 그리고 2위가 귀성. 고향 가봐야죠. 이 정도예요. 특히 2025년이 압도적인 진짜 1위가 여행이었던 게 왜냐하면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었을 때는 예. 우리 모처럼 못 가본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먼 여행지 선택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추석 때 뭐 하십니까 물었을 때 근 40%가 여행이었고요.
1: 그게 아마 KTX의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0: 예.
1: 왜냐하면 부모님은 평소에 주말에 다녀와도 되니까
0: 네.
1: 그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굳이 추석 때 안 찾아봐도 그 어떤 주말에도 갈 수 있으니
0: 예.
1: 그냥 그때 다녀오고 이렇게 긴 연휴 때는 오랜만에 연휴니까 여행 다녀올게요 해도 다 그럼 다음 주에 오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80년대에 그런 소리 했다고 하는
1: 말도 안 되죠.
0: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 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사실은 추석
0: 그렇죠.
1: 연휴가 길었던 건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찌 보면 이렇게 2050년대가 되면 과학기술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로봇과 하이퍼루프처럼 부산 가는데 한 20분이면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의학기술도 발달돼서 우리 잔존 여명도 길어지고 하여튼 또 인식 식도 많이 달라져서 뭔가 가치 판단도 바뀌어지니 음흠. 그때 추석
1: 어떨 것인가
0: 미리 좀 가보자 오늘 재미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1: 했습니다.
0: 했어요.
1: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50년
0: 네.
1: 자 2050년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도 역시나 박정호
0: 예.
1: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아이고,
1: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박 교수님?
0: 예, 그런 거죠.
1: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건 민족의 대이동은 사라질 것 같다.
1: 여행 가는 이동도 대이동이 아닐까요? 그래도 그때도 막 어디 저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도 이동이니까요. 다 크게 보면.
0: 뭐 여행 가는 이동은 당연히 더 늘어나거나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1: 고향이 없어지겠다. 그죠? 고향 자체가.
0: 정답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 대부분의 고향이 지금 인구 구조상 서울과 수도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1: 많은 분들의 그죠 고향이.
0: 예. 원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비중은 20%였거든요. 한 5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게 30%대로 올라오고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서울은 조금 줄긴 했지만 이 경기도가 훨씬 많이 늘어서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의 추계를 해보면 더 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더 늘 것 같아요. 아주 뭐 7, 80%까지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50%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보자 했을 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그러면
1: 그렇겠네.
0: 고향 한번 모처럼 가보자가 없어지는 거죠.
1: 박 교수님도 박 교수님은 부모님도 서울에서 태어나신
0: 예, 저는 아주
1: 소박인데
0: 특이한 경우고요.
1: 계속 서울 출신이고 저도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안 태어나셨고
0: 네.
1: 저희 조상들 중에는 최근 3,400년 사이에
0: 네.
1: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었던 것 같고
0: 예.
1: 그러니 대체로는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이제 뭐 돈벌이 하러
0: 네.
1: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다들 정착을 해서 서울 경기권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0: 그렇죠.
1: 점점 그렇게 되겠군요.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우픈 생각도 들어요. 혁신도시라고 지방에 조성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공공기관들 거기 많이 이주해서 살도록 권장했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혁신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1: 으흠.
0: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지긋해지면 그래서 그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끝나면
1: 예.
0: 그분들의 지금 꿈이 뭐냐 하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1: 고향인 서울.
0: 서울로. 나는 고향에서.
1: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0: 난 이제 직장생활 끝나면 난 고향 가서 살래. 그 고향? 가만히 있어. 너 고향이 어디지? 나 은평구. 애를 다니면 저기 성동구. 이거예요.
1: 이런.
0: 그러니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게 결국은 기차 타고 아니면 고속버스나 고속도로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풍광으로 싹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래도 휴일은 남아 있겠죠?
0: 우리가 그 휴일 줄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 그쪽 누가 나서서 줄이자고 하기도 그렇고.
0: 그럼요. 그리고 정치권이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게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전 생각도 못 하는데요.
1: 그렇긴 하겠네요.
0: 오히려 우리

0: 임시공휴일 제도처럼
1: 예.
0: 이제 추석이라는 게 딱 그 수학기 때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어떤 정치가가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추석을 아예 크리스마스 근처까지 통으로 붙여서 연말에 한 20일 쉬는 건 어떠냐.
1: 그래 저도 1년에 쉬는 휴일 자체를 줄이면 그건 저항이 있을 것 같고
0: 예.
1: 설 연휴 추석 연휴 합치면 얼추 한 일주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그러면 7일 정도를 그냥
0: 네.
1: 별도의 그 뭐 민속 휴가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각자 쉴 수 있게.
0: 각자.
1: 나는 민속 휴가 7일을 봄에 갈랜다.
0: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1: 왜 굳이 그거를 같은 그 시즌에 해서 20만 원이면 가는 동경을 요즘 100만 원 내고 가잖아요.
0: 예.
1: 뭐 동남아시아도 제가 예. 잠깐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굳이.
0: 예.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결국 개인이 쉬고 싶은 날을 개인이 정하는 게
1: 네.
0: 효용은 제일 높일 수 있는 거니.
1: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0: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민족의 대이동의 흐름은 지금과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그 우리가 정서적인 고향이라고 생각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건 아예 안 할 거냐,
1: 예.
0: 다 여행만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매년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올해 연휴 기간에는 도대체 뭐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집계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2025년도에 가장 긴 그 추석 기간에도 여행 갈 겁니다. 멀리요. 했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부모님을 살짝 보고 오려고요를 같이 병기에서 체크하신 설문조사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도리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건 그래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많고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 연휴 기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겠습니다라는 그 뭐랄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긴 여행은 안 가는데 짧은 여행만큼이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성과 여행의 그 뭐랄까요. 그걸 같이 하겠다는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뭔가 고향을 간다는 개념이든 아니면 부모님을 뵌다는 개념이든 그 가족들을 뵌다는 개념이든 이거를 반드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2050년대도
1: 예.
0: 완벽하게 각자 놉시다. 알아서들 스케줄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분적인 저항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네.
1: 그러게요. 지금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수도권에는 한 2천만 정도 있고
0: 네.
1: 나머지 3천만이 다 비수도권인데
0: 네.
1: 거기도 뭐 대도시들이 있습니다만.
0: 네.
1: 거기 있는 분들,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와서 일하면 역시 또 고향이 있는 분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고향을 갈 고향이 있는 분들.
0: 그건 그렇죠.
1: 일 텐데, 그것도 바뀔까요?
0: 그것도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여다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다 연구할 수 있는 시점이 9.11 테러에 있었습니다.
1: 9.11과 가족은 또 무슨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0: 예. 그때 무슨 어마어마한 연구보고서들, 논문들, 또 단행본 보고서들 많이 쏟아졌는데
1: 예.
0: 그 당시에 뭘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친밀함에 대한 법적 관계, 친밀함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짧은 시간 안에 수만 케이스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1: 으흠.
0: 쉽게 말해 9.11 테러에 근무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이런 비극을 맞이해서
1: 예.
0: 사망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9.11 그 월드트레이드 센터 정도 되면 사실 좋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뭐랄까요 근로소득이나 자산을 좀 축적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그 빌딩에 입주한 회사들이 또
1: 예, 예.
0: 남다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1: 상속받을 사람.
0: 그렇죠.
1: 어.
0: 그런데 어떤 케이스들이 많았냐면 실제 와이프는 이혼은 안 했는데 연락도 한번 안 하면서 20년간 따로 살고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이분은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하면서 뉴욕에서 실질적인 아내처럼 누군가와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했는데 그 사람이 뉴욕에서 살고 있던 그 집과 재산을
1: 예, 예.
0: 한 번도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법적인 아내에게 전부 상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실질적인 아내 역할을 하고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내적 친밀감은 정말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던 동거인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이런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들은 형제들끼리 꼭 사는 게 아니라 무혈연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1: 룸메이트.
0: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사실 둘 다 뭐 적적해서일 수도 있고, 뉴욕이 워낙 집값이 비싸서도 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 같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서 야 니들은 이제 완전 형제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1: 저하고 박 교수님처럼.
0: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저기 고향에 있는 아, 왜 의구심을 가지세요. 저 고향에 있는 진짜 동생. 네. 단 한 번도 최근 연락도 안 했던 동생이 그거 제 재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결론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진짜 수만 건의 케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기존의 혈연에 기반한 가족도 존중을 하자.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친밀감이 새로이 형성된 제2의 가족 아닌 가족.
1: 동거인 룸메이트.
0: 그렇죠. 예. 이런 관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모든 판례의 가장 근본적인 컨센서스예요.
1: 우리 감정도 그렇죠, 사실.
0: 그렇죠.
1: 사실은 그렇죠.
0: 그렇다고 전혀 아, 그런데 20년 동안 안 본 사람을 그래도 가족이란 이유로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까? 이 푸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판례들을 다 돌아보면 인정해 줘야 돼. 이게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가족의 기능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고향과 친척이란 개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 예.
0: 옛날엔 6촌, 8촌은 찐친이었어요.
1: 아, 물론 그렇죠. 당연히.
0: 근데 요즘은 8촌?
1: 그럼.
0: 이렇게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무리 혈연이라는 과정이 점점 위축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가장 최근에 사례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흐름이고요.
1: 이번에도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 내용 중에는 보니까 이제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뭐 이런 오빠가 죽었을 때는 그 재산 못 받는 걸로.
0: 많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1: 형제자매들 간에는 상속 안 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0: 네.
1: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래 형제자매는 이제는 잘할 때나 가족이지 나중에는 가족 아니라고 해도 뭐 그런 집도 있겠구나. 이제 공감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이 빠르게 바뀐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정말.
0: 여기서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또 오늘 추석이니까 다양한 가족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려는 또 화두로 이거 정한 거거든요. 뭐 아주 뭐 시리어스한 얘기, 진지한 얘기 하려는 것보다는.
1: 예, 근데 많이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가족 얘기를 하면 자꾸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테마가 돼버렸어요.
1: 왜 그러죠?
0: 이 가족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상황들이 많으니까.
1: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가족들이라는 게.
0: 그렇죠. 가족이 가장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데 때로는 가족이 웬만한 남보다 더 고통을 주는 대상들이기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1: 네.
0: 근데 이걸 가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고민이 부동산 아닙니까?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이 가족의 형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이에요. 싱가포르는요, 국가가 주택에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전체 주택 공급의 한 80% 이상을 국가가 공공에서 예. 책임지니까요. 예. 그런데 그 주택을 내가 하나 분양받고 싶어요라고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국가가 딱 평생 두 번만 줍니다. 한 번. 그래 너 장가 간다고? 그래 어디 집 신청할 거야? 저쪽 그 상암동 근처요. 직장이 그쪽이래서요.
1: 거기 주공아파트 싸게 주는 거죠?
0: 예. 예.
1: 시가보다 싸게.
0: 싸게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 한 번 쓰는 거야? 너 거기 상암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 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갑자기 이직을 했건 자녀의 교육 때문이건 아내가 이직을 했건 이래서 저 죄송한데 한 번 더 집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암동 말고 진짜 다른 데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늘어서 평수가 크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1: 그런 경우는 있대요. 평수 큰 거는.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 상암동이 직장이다가 예를 들면 어디죠. 뭐 분당이 직장이면 그 저 다니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사 가야지 싶은데

0: 싱가포르는 조그마니까 그냥 상암동에서 다녀. 그러면
1: 맞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겠네요, 진짜. 하여튼
0: 그런다고.
1: 얘를 그러면 이제 가족이 듣는
0: 가족이
1: 걸로
0: 늘어난 걸로
1: 하겠습니다.
0: 예를
1: 네,
0: 들어야 한다는.
1: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그 가족이 는 걸로 그런 어떤 사유가 생기면 좋아. 한 번만 더 해줄게 해서 평생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인 가구의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대가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초반에 했지만
0: 예.
1: 아직 자녀들이 나랑 같이 분가 안 하고 살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싱가포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는 가족관과 가족주의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공고해요. 우리는 사실 벌써 1인 가구로 어디 더 멀리 떨어져서 원룸구에서 산다, 오피스텔 구해서 산다. 사실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쾌적한 혼자 분가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0: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좋죠.
1: 그렇죠.
0: 웬만한 대도시는 룸메이트 없이 혼자 이렇게 원룸에서 산다는 건 우리나라는 조그만 원룸에서 원룸 살아요 내지는 고시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시원은 약간 좀 너무 좁긴 합니다만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1: 네.
0: 나라들은 특히 대도시는 사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요즘은.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1: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가족의 붕괴라는 표현은 너무 거칠 것 같고요.
0: 네.
1: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자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0: 너무 쉽게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가 좋다?
1: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옆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같이 살게 되면
0: 네.
1: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0: 그럼 사이가 더 나빠지죠.
1: 나빠지기도 하지만.
0: 나빠집니다.
1: 아, 요즘 많은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만 하더라도요. 아버지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대학교 때. 아, 저도 나가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집도 서울이라서 굳이 나가서 따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통학하는데.
0: 네, 네, 네.
1: 근데
0: 특히 서울의 센터니까 뭐, 그 어떤 핑계도 안 되죠.
1: 안 되죠. 그래서 대충, 뭐랄까, 꼼수를 생각했죠. 아, 내가 큰 공부를 뜻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0: 아, 저 고시 보겠습니다.
1: 아, 그런 비슷한, 뭐, 하여튼 뭔가 하나, 뭔가 아이디어,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아니면 뭐, CPA든 뭘 하나, 딱 하나 정해서.
0: 그래서 그 강의실 오가는 시간을 1초라도
1: 줄이기 위해 나가서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각을 잡고 어느 날 아침에 쓱 얘기를 했더니, 개수작은 여기서 접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유, 부모님하고 싸웠을 때가 왜 없겠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다시 애틋해지는 거예요.
0: 아, 그때.
1: 이 나이가 되니.
0: 네. 그때 그냥 그러면서 부대끼고 같이 그냥 있었던 게 나았구나.
1: 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결국 주거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도 어떻게든 가족이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면서 의지할 땐 가족밖에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역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대도시에 가서 혼자 살고 있으면 재취업을 하건 뭔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건 알바 구할 때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친구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도와주고
0: 예, 예.
1: 뭐 이런 건데 고향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야 아빠 친구한테 내가 너 일자리 부탁했다 너 장분간 거기 나가서 짐이라도 날러 그래야지 뭐 좀 네 용돈이라도 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음흠.
1: 경로 설정이
0: 예, 예.
1: 그럼 그 다음에는 아빠 친구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야 너 네 아빠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알아 이렇게 되면서 또 이 바운드리 안에서 계속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0: 예, 예.
1: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청년 임대주택들, 공공임대주택들을 통해서 나와 뛰쳐나가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을 등떠밀어 주는 게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는 건 맞는 건지.
0: 이야, 그거 진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1: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감히 뭐 주제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까지는 뭐 아직
0: 자꾸 모르겠고요. 환경을 바꾸고 색다른 선택을 할수록 기회가 많아진다. 그게
1: 네.
0: 불편하지만
1: 네.
0: 그런 쪽이었는데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뭔가 사소한 실마리들이 다 사라지는
1: 네.
0: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근데 왜 추석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좋았죠?
1: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가족보다는 친밀감 높은 사람이 중요하니
0: 아하.
1: 결국 추석 때 어떤 선택을 한다? 직장 동료랑
0: 그들과.
1: 친한 친구랑 야 이번에 그냥 동남아 여행이나 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아, 그게
1: 그러니까
0: 좀
1: 민족의 대이동과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2부에서 또 하겠네요.
0: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 아, 뭐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오순도순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아까부터 추석 얘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이제 또 추석에 또 새로운 가족을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1: 새로운 가족도 뭐.
2: 아유, 우리 그 형님도 한 분 키우고 계시잖아요.
1: 반려동물?
2: 반려동물이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1인 가구에 살면서 유일한 벗은 반려동물인 사람도 많고.
1: 그럼요.
2: 그리고 두 내외가 살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반려동물 걱정 때문에 장거리로 멀리 못 가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실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나의 진짜 애틋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가족은 내 반려동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그러세요?
2: 저도 사실
1: 같이 사는 가족보다 반려동물이 더 애틋해요?
2: 아니, 같이 사는 가족하고 반려동물은 동급입니다.
1: 아,
2: 네, 저는 그렇습니다.
1: 같이 사는 분도 박 교수님과 반려동물은 동급이고.
2: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들이 어딘가 물에 풍덩 빠졌잖아요.
1: 네.
2: 그러면 반려동물이냐 나냐 뭐 아버지냐 동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1: 가까운 것부터 건집니까?
2: 무조건 반려동물은 머리끄댕이를 잡아놓고 가족들도 옆에 챙겨야지.
1: 아.
2: 가족 먼저 챙기고 반려동물은 나중에 챙긴다를 하면 나중에 다 구해놓고 저를 엄청 욕먹을 거예요. 왜 걔를 끝까지 안 잡고 있었냐 하면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1: 아.
2: 예. 자, 그런데
1: 예.
2: 결국 저도 예전에 본가에서 키웠던 좀 덩치 큰 반려동물은
1: 예.
2: 아, 이걸 그냥 화장해서 어떻게 그냥 뭐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가족이 아니에요.
1: 세상을 떠났을 때.
2: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에 우리가 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1: 가끔 추석 때 성묘도 가요?
2: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잔머리를 굴렸겠죠.
1: 와.
2: 이게 추석 때 우리도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1: 네네.
2: 그럼 야, 이거 추석 때 여기까지 또 들리면 쉽지 않은 곳에 우리가
1: 동선이
2: 잡으면 안 되니. 그래서 어머니 모신 곳에 멀지 않은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들렸다 오면 되지 않겠냐.
1: 네.
2: 왜냐하면 그 저희가 키웠던 그 강아지 이름이 조비였는데
1: 조비,
2: 네. 조비만 따로 보려고 그 가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죠. 쉽진 않죠.
1: 그렇죠.
2: 네. 조비 재산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 가족이었으니 어머니 납골당 갈 때 들렸다가 오자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살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더 자주 나요? 조비 생각이 더 자주 나요?
2: 아유, 그거는 당연히 어머니 생각이죠.
1: 아,
2: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반려동물 생각도 나요. 진짜 그 마음을 이제 이해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분이 생각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생각이 많이 나요.
1: 내가 이제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을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조비는 나의 자식 같은
2: 친구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버린 거죠.
1: 아, 그렇겠네.
2: 이해하시죠?
1: 아, 맞아.
2: 그게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1: 야, 뭐 같이 기르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2: 공감할 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때 바로 이 이슈들이 점점 더 불거질 거예요. 지금은 이 관련 통계가 없어서 저도 이런 거

0: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고민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반려동물 장례 문화 어떤 수준으로 이게 산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요가 얼마나 더 있을 것인지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가구인데 반려동물과 정확하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닌 진짜 가족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추석 때 또 어떤 변화 요인으로 작동할지 감도 없어요.
1: 그러게.
0: 특히 이게 2050년 과학기술이 점점 그때까지 발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많이들 인정하실 겁니다. 반려동물과 살게 되는 기간이 더 훨씬 길어졌어요.
1: 아, 사람도 오래 살고 더. 그렇죠. 반려동물도 더 오래 살겠네요.
0: 더 오래 삽니다.
1: 아, 반려동물 수명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요즘?
0: 늘었습니다. 소형견은 웬만하면 이제 20살까지 삽니다.
1: 원래는 어느 정도?
0: 원래는 한 15살에서 13살 사이가 기대 수명이었는데 아, 이제 웬만하면 20살 살아요. 20살.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 반려동물의 진료 비용, 의료 비용을 쓰는 거는 이건 누군가에겐 엄청난 사치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기대 수명의 편차는 약간 동네에 따라 차이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1: 계속 이제 살려낼 거냐, 아니면 네. 여기쯤에서 포기할 거냐는.
0: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냉큼 가서 조기 진찰 받고 빨리 이거 진단 받아서 또 처방하고 예.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랑 이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관리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예, 예. 20년 가까이 같이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피부를 부닦이고 내 품에 있었던 내 반려동물에 대한 애틋함은
1: 네.
0: 아 우리 아들놈은 어? 맨날 나에게 말썽만 피우고 속썩이는데
1: 그래. 아들딸도 대충 20년인데
0: 그렇죠.
1: 아들딸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얘는 퇴근하면 항상 와서 꼬리치고 그렇죠. 아, 눈물 나네.
0: 네,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거냐?
0: 반려동물 성묘,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라는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하여튼 생기는 새로운 현상들.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도 고령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정신은 멀쩡하지만 다리가 부실해서 아버지랑 엄마 떠차서 예전에는 근처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는 반려동물도 있고 했지만 이제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데 반려동물 케어하기 위해서 나 이번 명절은 그냥 우리 뽀삐랑 아. 우리 예삐랑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1: 어디 맡겨놓을 때 애매하면
0: 네.
1: 그 변수가 된다.
0: 네. 하여튼 그런 이슈들까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1: 추석 선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형님은 주로 추석 때 선물 예전에는 뭐 했고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요즘 많이 안 주십니까? 어떡하십니까?
1: 뭐 저는 선물 주고받는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0: 네.
1: 예.
0: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선물인데 뭘 따로 뭘 선물입니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지금 가까이서 옆에서 케어하고 계시니까 예. 별도로 명절이라고 따로 찾아뵈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별로 보면 정말 많이 바뀌어 왔어요.
1: 부모님 되게 오랜만에 가면 선물 이제 뭘 할지 고민도 되고 그러죠.
0: 맞습니다. 1950년대 가장 선물로 추석 명절 선물로 부모님께 드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드렸던 가장 중요한 선물의 목록은 먹거리구나 또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1: 그럴 수 있죠. 예.
0: 그 당시 그래서 가장 선망했던 저 선물 1호는 설탕입니다.
1: 설탕가루.
0: 네.
1: 예.
0: 지금도 어느 제당 회사에서 설탕 선물 세트를 내놓긴 해요.
1: 아, 재밌겠다. 설탕 선물해주면.
0: 예.
1: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그 제당 회사 다니는 관계자분께서
1: 네.
0: 그 박 교수님 저희 저 명절이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선물 세트 하나 드리고나 가려고 해서 어우 고맙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설탕 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바로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신선해서요. 했더니 그러네. 흑설탕, 백설탕, 각설탕 진짜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예쁜 병에.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게 아시죠? 전 국민의 선물 세트였던 거. 예, 하면서 진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선물 세트가 가장 50년대에는 각광받는 세트였고 그다음에 쌀.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밀가루 그나마 그다음이 달걀 한 판, 두 판.
1: 그렇죠.
0: 달걀 두 판 이렇게 뭐

0: 들고 와가지고 달걀 사왔다 하면 그때가 최고의 명절 선물이었고요. 60년대는 이제 공산품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60년대 가장 그 추석 선물 센터로 좋아하는 공산품 생필품.
1: 뭐 있을까? 공산품?
0: 네, 생필품 매일 쓰는 거.
1: 칫솔 이런 거요?
0: 맞습니다.
1: 정말?
0: 치약. 그다음에
1: 아,
0: 비누.
1: 비누 그런
0: 예.
1: 거.
0: 이런 것들. 아, 야, 비누 사왔다 삼촌이에요. 치약 사왔다 삼촌이. 이거,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맨날 써야 되는 건데 돈 주고 사기 아까웠는데 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돈 주고 안 사도 되게 됐다. 비누는, 이런 것들.
1: 비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껴 써야 되고 그럴 때였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0: 네.
1: 비누가 없는 거 아세요?
0: 마트 비누가 없어요?
1: 매대에 비누가 없어요.
0: 와.
1: 다 이제 물비누, 샴푸, 뭐 바디워시 이런 것만 있고 내가 봐도 가격이 1,000원씩이니까 게다가 하나에 1,000원, 1,500원 이러니까
0: 예.
1: 갖다 놔서 매대를 차지해도 어차피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0: 그렇네요.
1: 와, 나 그래서 그 다이소 가서 겨우 샀잖아요.
0: 예, 다이소에서 파는군요.
1: 네.
0: 우리 어렸을 때는 비누 아껴서 오래 쓰려고.
1: 다 쓴 거 붙이고 그랬지.
0: 붙이고 다른 비누 위에 붙이기도 하고 또 비누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상자.
1: 예.
0: 그거를 다른 쪽 비누 한쪽 면에 붙여놔요.
1: 왜요?
0: 왜냐하면 비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빌 때 그쪽 면은 종이가 붙으니까 덜 비벼지거든요.
1: 아, 닳지 말라고.
0: 덜 달라고. 별의별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요즘은 야, 비누를 아예 안 갖다 놓는구나. 그다음에 60년대 제일 고가 공산품 생필품 선물 세트.
1: 아, 그보다 더 고가?
0: 더 고가. 이 비누와 치약을 넘어서는 세상에 이걸 사왔어? 조미료입니다.
1: 아.
0: 세상에 조미료를
1: 국물 맛 그거
0: 예 그걸 사오면 이건 뭐 아 이거 아 너 요즘 돈 좀 벌었냐 뭐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70년대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었고요.
1: 선물이라는 게
0: 네.
1: 필요는 하고 가꾸는 싶은데 좀 비싸서 못 사서 머뭇거려지는 그런 게 보통 선물이잖아요.
0: 그게 요즘이죠.
1: 그게 그러니까 설탕이었다는 얘기고 그게 비누였다는 얘기고. 그게 치약이었다는 얘기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도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싸서 아, 내 돈은 절대 못 사는데 하나 갖고 싶지만 생활에 큰 도움 안 되는 그런 사치품. 이런 거 사들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잖아요.
1: 혼났다?
0: 등짝을 그냥. 너 이렇게 돈 쓸데없이 낭비하고.
1: 아하, 아하.
0: 그러니.
1: 돈 드리기 애매하니까 어차피 돈 드리면 샀을 만한 생필품을 드린다.
0: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돈으로 살 만한 거 대신 사왔기 때문에.
1: 어차피 식용유 사실 거잖아요.
0: 그렇죠. 아하. 오! 70년대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선물 세트 중에 1등이 식용유입니다. 더 비싼 걸 올라간 거야.
1: 아.
0: 비누보다 비싸고 치약보다 비싸고 조미료보다 더 비싼 식용유를 사왔다. 야,
1: 생필품들인데 점점 가격대만 올라가는.
0: 그렇죠. 그래서 70년대는 이제 식용유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사치품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커피.
1: 아, 근데 필요한 분들은 그게 더 필수품인데.
0: 그렇죠.
1: 세수는 안 해도 커피는 마시는.
0: 그, 이때부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밭일하고 와서, 냉수 하나 줘, 숭늉 하나 줘 했다가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 하나 좀 타와. 이렇게 하면 대접에.
1: 국그릇에.
0: 국그릇에.
1: 해가지고.
0: 딱 해가지고. 얼음까지 띄워서 딱 먹으면. 아,
1: 무슨. 이렇게 마시지.
0: 그러니 이때부터는 이 커피는 약간 사치성 있는 필수품이 된 건데 요때부터 이거 사오면 뭐 이건 진짜 아빠한테 칭찬받는 일인 거죠.
1: 네.
0: 자, 그래서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생활용품이 이제 가장 주된 뭐랄까 명절 선물 세트였는데 이제 80년대부터 3조 호황과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이제 살기 시작했나 봐요.
1: 오늘 이걸로 해서 90년대, 2000년대 계속 가는 겁니까?
0: 갑니다.
1: 지금?
0: 네, 네. 그래서 쭉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전 되게 옛날 생각나서 재밌던데.
1: 재밌어요. 네.
0: 그래서 1980년대 봤더니 이제부터 요즘도 이제 대표적인 선물 세트로 우리가 반기는 갈비 세트.
1: 아, 그때부터.
0: 이때부터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1: 아,
0: 또
1: 네.
0: 과일 세트.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백화점 갈비 세트입니다. 백화점 과일 세트입니다. 이게 요때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굴비 세트, 또 인삼 세트, 또 꿀 세트.
1: 그런
0: 다 요때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요즘도 간간이 어디서 보내주는데 꽤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요즘도 이제는 뭐 여전히 참치 식용유 계속 있고요.
0: 네.
1: 그렇죠. 이제

0: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생각나서 드리는 거지. 어유,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더 감사하고, 애기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덜 감사하고, 그렇진 않죠.
1: 그렇죠. 그리고 90년대는 오히려 약간 뭐 대중화, 보편화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통조림 세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0: 참치.
1: 참치, 그다음에 햄,
0: 아.
1: 예, 이런 거. 저는 지금도 아직 입맛이 애들 입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안 바뀝니다.
1: 크스땡.
0: 아, 그거 있으면 뭐 그냥 반반찬
1: 아우,
0: 끝이지 뭐.
1: 그게 웬만한 한우 세트만큼 반가워요.
0: 한우는 번거롭지. 그거 어떻게 구워 먹기도 그렇고.
1: 맞아요. 근데
0: 생선도
1: 스땡
0: 있으면.
1: 오면, 야, 이거 뭐,
0: 그럼.
1: 야, 이거 어떻게 먹지? 그냥 흰쌀밥에 계란후라이에다가 그냥 이걸로 하니까 밥 먹을까? 이 생각도 했다가.
0: 계란 후라이까지 하면 사치지 너무. 스팸이랑 계란이랑 같이. 아우, 너무 좋았겠다.
1: 근데 이제 어쩔 때는 또 저는 다양한 조리법도 해봐요. 스팸만 살짝 슬라이스로 딱 넣어서 또그 라면 구울 때 한번 넣어봐요. 그럼 노릇한
0: 아, 그거 괜찮아요, 그거?
1: 그 기름이 둥 뜨는데,
0: 아.
1: 그럼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게딱 나오는데 총각김치 하나랑 딱 얹어 먹으면 딱 칼칼한 맛과 딱 맞아요. 그리고 또그 스팸, 아, 회사 얘기를 벌써 해버렸네요.
0: 뭐, 크리넥스 같은 거죠, 그건.
1: 그렇죠. 그런 류의 여러 제품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외국 거는 약간 기름 기가 많은데 국내 거는 약간 기름기가 없어서 그건 라면 넣기에 더
0: 딱
1: 적합해요.
0: 좋지. 덜 짜고.
1: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딱 어느 회사 건지 보고 이제 조리법이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통조리캔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이제 고령화가 돼서 그런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삼과 건기식, 비타민 종합 세트나 뭐 건강 보조 식품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미래 사회로 가봐야죠. 이제
0: 아, 힘들었다.
1: 슬슬, 예.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선물의 개념을 골라서 뭐 사가져 가야지 해서,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골라서 내가 뭐 사다 드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화나 휴대폰이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그냥 엄마 뭐 사줄까 했던 걸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냥 입금해 드리죠. 모바일로. 예,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발달이 뭘 선택하느냐에 비해서 뭐 얼마를 드릴 거냐로 바꿔버린 거예요.
0: 예전에도 돈 드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바리바리 싸갔잖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돈을 들여봤자 어머니가
0: 안
1: 안 사는
0: 사시니까.
1: 것도 있지만 대형마트 가서 무슨 이것저것 고를 수 있는 환경도
0: 쉽지
1: 없고
0: 않은데.
1: 그 시골에 그 조그만 읍내까지 나가야 뻔한 물건들이고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사온 거야.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 거야.
0: 사오는 수고가 크니까.
1: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나마 뭔가 그럴싸했는데 지금 뭐 입금해드리면
0: 새벽 배송 바로 되니까.
1: 바로 되니까요. 그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전히 이제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니까 얼마를 드리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돈으로 드려서 알아서 해결하자. 하고 싶으면 하셔라. 이렇게 할것 같고, 선물을 드릴 때도 이 선물의 내용을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0: AI?
1: 그렇죠. 이미 나는 어머니를 케어하는데,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AI에게 적지 않게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2050년이 되면. 이미 학생들도 자기 진학 상담, 연애 상담, 심지어 사주도 AI에게 자기 사주 집어넣고 보고, 그리고 직장 마지막 두세 개 붙었을 때 어디
0: 가야
1: 가야
0: 되는지.
1: 되는지 저도 가끔 그런 거 물어보러 오거든요. 저 교수님 찾아오기 전에 AI에게 물어봤는데 AI는 A 회사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저한테 추천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야, 그럼 AI하고 결정하지 나한테 왜 왔니?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부모님 일이라고 이걸 AI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어머님이 이번에 병원 갔다가 무슨 진단 받으셨어? 이런 거에는 뭐가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거야. 어느 병원에서 수술해야지만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레코드 히스토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종합적인 어머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AI가 최고의 선물 금액, 방식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0: 정말 그렇더군요. 진짜 예를 들면 어디 나 어디 사는데 증상이 이런데 동네에 어떤 병원 가면 좋아라고 했더니 무슨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도 어디서 정보를 알았는지 여기가 평이 좋습니다 하고 찍어주던데요.
1: 네.
0: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 원장 선생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알고 인공지능이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만큼.
1: 네.
0: 한번 경험하면 다 그걸.
1: 그럼요.
0: 하죠.
1: 한번 효과 봤다고 생각하는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거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아버님 보러 명절 긴 연휴 때
0: 예.
1: 추석 긴 명절 연휴 때는 어머니 아버님 보러 싹 가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그 고향 댁에서 그 반경 한 2시간 안에 되는 관광지 가서 거기 콘도 잡고 거기 근처에 맛집 가서 뭐 굴비 구워 먹거나 갈비 한번 소갈비 구워 먹고 거기 그 뭐죠 단풍 구경 딱 갔다가 어머니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올라갈게요. 이번 명절은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죠. 니들은 그러면 남은 연휴엔 뭐 하냐? 아, 저희 유럽 여행 가요. 이제 그러면 욕 먹습니다.
0: 왜요?
1: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 부모님들의 문화 활동의 수준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유 나는 이쯤이면 됐다 니들만 잘 살면 돼 니들만 호강하면 돼 이런 심리였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나에게는 지금 청주호나 슬쩍 보여주고 니들은 지금 이탈리 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당연하죠.
1: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도
0: 그러셨나 봐요. 그동안
1: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하고 없는데. 여행 가는 건 그냥 국내 여행 가고 그리고 가족 그 아내랑 가거나 애들 특히 데리고 간다. 그럼 해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부모님도 내 눈높이에 맞춰드리지 않으면 기분 확 상하세요.
0: 아, 그럼요. 곧 제가 부모님이에요.
1: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0: 서운하다니까.
1: 지금 당연히. 우리가 놀았던 놀이 수준으로 그럼.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을 텐데
0: 그럼.
1: 그걸 예전에 그 무슨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부모님들에게 가끔 근처에 무슨 단풍 구경 가는 걸로 이렇게 대충 때우려고 하면
0: 그렇지.
1: 난리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 때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갈 거냐 부모님과 2박 3일 갔다 오고 우리 가족들끼리 2박 3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일본 이 정도로 왔다 갔다 널뛰기를 뛰어야 될 거냐
0: 예.
1: 아니면 합의를 봐서 올해는 부모님 모시고 쭉 가고
0: 그래.
1: 내년에는 가족들하고만 쓱 가고 네. 이렇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0: 뭐,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같이 못 가는 이유가 뭐 네. 부모님 건강도 있고 뭐 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1: 네. 이것도 하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요. 부모님이 이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0: 근데 2050년 추석 풍경 미리 내다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박정호 교수님 훈화 말씀이 시작된 겁니까?
1: 아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큰 수술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좀 은행에서 저 은행이래요 병원에서 뭔가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간간이 가족들끼리 우리 진짜 이번에는 아버님 모시고 그 대상자가 어머님이든 모시고 한번 가족 여행 멀리 가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지금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 모시고 어디 멀리 갈 때가 있어요.
0: 예.
1: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신체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여행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외국에 가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0: 아, 그렇죠. 어디 갑자기 병원을 가기도 그렇고.
1: 큰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럼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데.
0: 예.
1: 다시 비행기 표 다시 끊고 이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끼리 마지막으로 정말 아주
0: 즐겁게 보내고
1: 즐겁게 보내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나 치르고 오는 꼴이 돼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는 또
1: 그런 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리 가족만 별도로 우리 가족만 케어하기 위한 가이드를 구해서 이러고 가족만 전담하는 예. 상품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0: 여러 명이 같이 가면 또
1: 다른 가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가족들과 그냥 가까이서 즐거운 걸 하셔야지 멀리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런 데 가봤어 형 그동안 아버지 언제 모시고 그런 데 가봤어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갑자기
0: 괜히 안 하다가 명절에 와서
1: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해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
0: 뭐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선물하다가 제가 훈훈한 말씀이 길었는데.
0: 뭐 근데 마지막, 평소에 느끼신 바가 있는 건가 봐요. 본인의 경험이든가.
1: 제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명절에 한번 이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0: 네.
1: 저도 이제 나이대가 슬슬 부모님들이 뭐.
0: 그러신 동료들이 있을 만한.
1: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본 게 있어서.
0: 네.
1: 마지막으로 그럼 2050년 된 부모님들에게 뭐 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0: 네.
1: 했을 때 뭘까요? 이건 확정적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0: 2050년에.
1: 네.
0: 2050년이면 내가 부모인데.
1: 그렇죠.
0: 내가 할아버지고.
1: 애들이 나에게 뭘 사줬을 때 내가 제일 반겼을까? 우리 애가 성공도 해서 돈도 꽤 있어.
0: 나한테 뭘 사준다?
1: 네.
0: 오토바이.
1: 아예 아니에요. 반려로봇입니다.
0: 반려로봇.
1: 오토바이는 나에게 시킨 거 다 안 해주잖아요. 내 잔심부름, 내 야 등 좀 두들겨봐라. 발로 로봇이 등 두드려주고 내 대신 어디 뭐 사러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저쪽에 있는 리모컨 좀 갖다 줘. 그것도 리모컨도 갖다 주고.
0: 그런 거 나올 거란 얘기죠.
1: 그 발로 로봇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저 우리 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업 시작한다 하면 노트 폈어요.
0: 예.
1: 그리고 필기했어요. 근데 지금 수업 시작한다 하면 전부 노트북 핍니다.
0: 네.
1: 세상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누가 노트북 가져오잖아요. 와, 너 집 부자야?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을 다 들고 와요. 진짜 삽시간일 겁니다. 이제 집집마다 가사 도움 로봇.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를.
0: 아, 로봇, 로봇이다.
1: 예, 여보,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지난 추석 때 화분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셨는데, 이제 그 화분을 로봇에게 옮겨달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언제 화분 옮겨들어 내려가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0: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내려가지 말자.
1: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0: 로봇이 다 해주는데, 뭐.
1: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마무리 하시죠.
0: 재밌었네요. 빙글빙글 돌아오긴 했는데 예. 코로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1: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5: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디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해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에 75-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2원 내린 1,904.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내린 1,83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5원 내린 1,8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의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지 기온 21.2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 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 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 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재기. 재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재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재기는 사방재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재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재기는 종로재기라고 합니다.
7: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지난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멜라니 사프카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전공했고 몇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한 번은 오디션을 보러 영화사에 가려고 했는데 건물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음반사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종종 클럽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던 그녀는 잘못 찾아간 음반사에서 노래를 부르다 가수 데뷔를 했다는데 그때 예정대로 연기 오디션을 봤다면 우리는 지금 이 노래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973년에 발표되어서 우리나라 라디오를 중심으로 크게 사랑받은 이 슬픈 노래를요.

0: 9월 26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멜라니 사프카, The Saddest Thing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너무 좀 슬프고 굉장히 좀 깊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의 감정이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첫 곡으로는 잘 선택을 안 하는 음악인데 우리 추석 특집 덕분에 마침 순서가 또 이 멜라니 사프카의 노래가 딱 걸려서 이 노래를 오프닝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연휴 시작부터 우리 추석 특집 함께하고 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골든디스크 첫 방송이었던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난 2026년 8월 31일까지 9월 전까지 신청순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을 모아서 직접 통계를 냈습니다. 중복 신청 제외하고요. 또 버전이 다른 음악들 다 각각으로 계산을 해서 신청이 많았던 순서대로 우리 1위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신청순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21위였는데 3개 다 내려왔어요. 그래도 뭔가 올해는 이 The Saddest Thing이 작년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이 좀 덜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은 그날그날 방송에서 직접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다 정리해서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을 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은 전부 다 한 표씩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음악,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

0: 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 결산 순위 25위에 오른 빌리 조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작년에 21위였는데 4계단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노래와 함께 공동 25위에 오른 두 곡의 노래가 더 있어요. 작년에 36위였는데 무려 11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현재까지는 가장 크네요.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가 공동 25위에 올랐고요. 또 그리고 한 계단 내려왔지만 역시 공동 25위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도 있거든요. 자, 공동 25위에 오른 이 두 곡 같이 이어서 듣죠.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그리고 굼베이 댄스 밴드입니다. 엘도라도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총 35분의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결산 순위 28위에 오른 프레디 아길라 안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7계단을 내려왔어요. 작년에 21위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좀 하락폭이 큰 음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골든디스크 하면 생각나는 어떤 우리 추억 속의 명곡?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어지는 29위와 공동 30위 노래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나란히 두 계단씩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 골든디스크 코어 음악들이구나. 그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결산순위 29위에 오른 캔사스, Dust in the Wind, 그리고 공동 30위 중 하나인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또 다른 공동 30위, The Doolittles의 Wanted까지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지금 들으신 노래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더 둘리스의 Wanted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청곡 결산, 올해 8월 31일까지 결산한 순서로는 탑 30, 30위까지를 알아봤는데요. 내일까지 추석 특집 이어지면 탑 40, 네, 40위권 음악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좀 재밌습니다. 32위와 33위에 오른 두 곡의 노래가 여름 대표음악 그리고 겨울 대표음악이거든요. 작년에도 32위, 올해도 32위 동률 기록했네요. 진추아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그런데 그 뒤를 이은 33위가 웸의 Last Christmas예요. 그런데 이 Last Christmas는 작년에 48위였거든요. 무려 15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올해... 예, 작년에 이제 추석이 10월이어가지고 작년 9월 30일까지 결산하고 그 이후가 이제 올해 결산한 건데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 겨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 노래를 제법 많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작년 겨울이 좀 길기는 했죠? 자, 이렇게 여름과 겨울 대표곡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진추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그리고 웸입니다. Last Christmas.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사실 33위에 오른 노래가 다섯 곡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들으신 OM의 Last Christmas,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인데요. 나머지 공동 33위에 오른 세 곡은 내일 11시 5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자.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